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의 원인은 사랑 하나입니다. 사랑의 결핍. 아이들이 왜 엇나갈까요, 여러분? 그거는 엇나가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잖아요. 뭐 똑바로 자라는 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거대한 나무로서 비유를 하지만 나무가 아닐 수도 있고 넝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든 간에 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못 참고 못 기다리고 또는 엇나가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이죠. 믿어주면 다 돌아오게 돼 있고 사랑을 해주면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게 돼 있는데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왜 불행할까? 뭐 돈이 없어서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돈 많은 집도 싸울 땐 싸우잖아요. 뭐 여러 위협도 있고 사랑의 결핍, 이 사랑 하나가 전부인 거죠.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어느 날부터 재미가 없고 힘들고 벅차고 맨날 시험이고 이거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것들도 더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으면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재밌죠. 왜냐면 처음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기쁘고 계속 올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 하나로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란,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을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대답 사랑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가 빠져서 진짜로 막 이렇게 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을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은 고민 좀 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부흥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CTS 같이 했는데요. 이제 아멘을 안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멘을 안 하냐? 여기는 뭐 충청도냐? 여기가 무슨 충청도입니까? 여기가 경상도죠. 왜 이렇게 아멘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 세 번 물어봤잖아요. 너 진짜 믿니까? 처음에 믿으십니까? 하면 막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두 번째 진짜 믿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절반은 안 해요, 아멘을. 세 번째, 진짜 믿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멘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덮어놓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뭐 유치부, 유년부 같은 경우는 네,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해봤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질문 앞에서는, 이게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세 번은 물어봐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도 부인할 수 없다면 그죠? 적어도 사랑인 거겠죠? 예수님 세 번 물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냐? 네가 정말 나를 믿냐? 아, 세 번을 물으실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두세 번은 되어야 그게 사실로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아멘이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멘 아멘 하다가 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사실 제일 쉬운 게 뭐 여러분 사랑하면 뭐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예요. 또 뭐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도 쉬운 이야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또 사랑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쉽지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뭘까? 좋아하는 감정일까? 좋아하는 감정은 우리가 뭐 예수님만 좋아합니까? 그죠?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텔레비전 좋아하고, 뭐 유튜브도, 휴대폰도 좋아하고, 많잖아요. 물론 뭐 서로 의미가 다르지만,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만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1차적인 거예요. 껍데기, 공유적인 거예요, 이건요, 진짜. 우리가 뭐, 거기, 또는 뭐, 헌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헌신은 예수님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셔서, 진짜 사랑하는 건가. 내가 설교를 매일 하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할 때, 진정한 사랑은 유일성의 탄생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오직 그만 세상에 70몇 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 또는 그 남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 두 불이 하나여야만 할 것이 둘이 돼버리는 순간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일 때만 사랑인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결혼을 비유한다 할 때 한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거죠. 물론 전통적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만 그게 모르겠어요, 사실요. 그 대가는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유일성의 탄생인 거죠. 오직 예수님으로 설명하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직 그 한 분만 또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랑인 거죠.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포기가 되고 심지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여긴 당신이 들어올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단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영역이 점점 더, 물론 우리가 이제 너무 막 근본주의, 극단주의 해서 뭐 일체 끼어들이게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의미적인 부분에서, 우리 고백적인 차원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나의 인생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은 있지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존귀예요. 유일한 존귀. 다른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식이, 여러분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살잖아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자식, 내 자식을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 자식이 뭐 잘나든 못나든 떠나서 내 자식을 다른 사람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요즘에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좀 가능해도, 내 자식을 어떻게 다른 남자, 다른 사람, 다른 그 무엇과 돈과, 이거는 파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셨다고 하잖아요, 독생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 다른 것과 교환되지 않는 가장 귀한 물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유일성인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대결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예수님밖에 없냐 하면 다른 사람 여기 들어올 수 없고 심지어 나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 오직 당신만이 존귀 여긴 받으소서. 이 유일성의 탄생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일성의 탄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바꾸면 전부의 탄생입니다. 그 한 분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분이 전부인 거예요. 그 한 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지으신 거래. 내 유일한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지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떨어져도 그분을 믿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견딜 만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것의 탄생임과 동시에 전부의 탄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뜨거워요, 좋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지고 사랑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요, 모순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좋아하는 게. 뜨거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기란 오히려 모순을 만들어낼 뿐이죠. 특별히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요, 요즘에 뭐 길 갈 일도 별로 없죠.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젊을 때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진열되어 있거나 그러면 가다가 누구든 다 멈춥니다. 멈춰서 그걸 이렇게 한참 봅니다. 한참 보고 돈만 되면 그것을 구입을 한다거나, 뭐 미술관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멈춰요. 멈춰서 그걸 한참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림이든 음악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는 딱 멈춰요. 멈춰서 음악을 이렇게 들어요. 우리 시온성가대 이렇게 찬양, 오늘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할렐루야. 아, 너무 은혜로워. 10편, 100편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그죠? 그냥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길게 좀 하세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멈춰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장도 휴직. 예를 들자면, 아, 한 달은 좀 쉬고 싶어.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멈추는 거죠. 계획도 멈추고, 분명히 빼곡하게 세워놨던 나의 계획서, 이런 다이어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딱 접어놓고, 아,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 이 멈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계속 어디론가 그냥 계속 간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멈춰야 돼요. 멈춰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정, 시선 고정하면서, 마음 뜻 고정하면서. 사랑이란 결국 뭐냐 할 때 멈추는 거예요. 근데 멈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원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멈추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영원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버리면 더 이상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엔 다른 차원의 시간의 이해가 등장하는 거죠.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냥 읽었든지 읽지 않았든 간에 워낙 유명한 그 소설이 있죠. 괴테. 볼프강, 요한 볼프강 괴테가 쓴 파우스트, 유명한 책이죠. 예. 그 나이 든 사람이 젊음을 얻기 위해서 악마와 거래를 하죠. 나의 영혼을 줄 테니까 젊음을 달라. 그래서 거래를 해서 젊음을 얻고, 내가 나의 영혼을 언제 당신에게 줄 건가 하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죠.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멈추고 싶은 순간이 생기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것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을 때, 그래서 내가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칠 때 나의 영혼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정말 사랑하고 싶은 것을 보면 멈추어라 해요. 멈추어라,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그 멈추어라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멈추고 싶어요. 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시간이 종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신과 함께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도 영원히. 영원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요, 더 이상 시간은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10년, 20년 계산하지 않죠. 금액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멈추어라 해요, 이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그러니까 정지화면이죠. 나는 너와 함께 멈추고 싶어. 이 멈추고 싶은 게 시간이 멈췄다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거죠. 영원토록 변함없이, 쇠함없이 이 모습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정지화면이에요. 사랑은 멈추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의 의미가 드디어 등장했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있고 싶고, 영원히 높여들고 싶고, 영원히 순종하고, 영원히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죠. 더 이상 여기에는 다른 가치는 들어오지 않아요. 시간도 들어오지 않아요.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연애할 때, 그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죠? 진짜 더 빨리 가서 그냥 며칠 지나갔으면 좋겠, 그 정도로 그랬었었죠, 옛날에. 진정한 사랑은 영원성의 등장, 영원성의 탄생.

현상이 등장하여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는 이분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 지금 이거 안 하면 저거 날라가. 아 그래 너 가져. 이런 거, 너 가져. 그거 지금 안 하면 다 놓쳐버려. 유통기한 지나면 먹지도 못해. 괜찮아 너 가져.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사랑인 거예요. 단순히 좋아요가 아니고 또는 몇 글자 더 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다른 좀 이렇게 이 의미로 다가온다. 유일성의 탄생이고 전부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요. 영원한 정죄화면이에요. 영원성의 탄생인 거죠. 이분과 함께 영원히 멈추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에서 영원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넘고 10년, 20년, 30년짜리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로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잘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빠르게도 멈춰먼저 없이 바쁘게 살고 참 무수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원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개념도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단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참 귀한 게요. 사랑은 다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이룰 수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돈도 혼자 벌 수 있고 여행도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관계적인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짝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지만 그 짝사랑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그분이 받아주셔야지만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했죠.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을 물으시는데요.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는 의심이라기보다는 베드로를 의심하는 예수님 베드로를 의심했다기보다는 베드로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라. 괜찮다. 뭐가 괜찮냐면 네가 세 번 부인한 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사랑과 사람 사이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요. 서로 사랑을 하지만 과거의 내용들이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고스란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도 의심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도 또 막 싸우게 될 때는 옛날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페이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을 내가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난 날들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또는 네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 네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네가 부흥 어게인도 안 나오고 네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지라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물으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의 위대함이 뭐냐면 오늘 이 물음에만 응답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거든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인간의 응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과거를 일체 묻지 않으시는 거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현재에만 이 질문에만 답을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저는 사실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그거 묻지 말고 예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지금 역시 앞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마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릇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초대를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케치북으로 말하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스케치북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북 쓰다 보면 늘 첫 장이잖아요. 그죠? 늘 첫 장. 맨날 미술 시간마다 첫 장을 열잖아요. 근데 첫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써버린, 망쳐버린 그림이 워낙 제가 소질이 없거든요. 진짜 어떻게 그림에 소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손으로 그리나 왼손으로 그리나 똑같아요. 발로 그리나 손으로 그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야,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진짜. 미술 이외엔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술 잘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렇게 잘못 그린 스케치북 페이지가 빼곡한데, 첫 장만 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날의 이 물으심의 의미는 완전 새 거 들고 온 거예요. 이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것 여기 들어가지 않은 거야. 네가 나에게 행했던 어떤 연약함들 또는 부족함들 또는 너의 악함들 들어가지 않은 거야. 새로운 거 하나 진짜 주시면서 한번 사랑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정말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새롭게 사랑하자. 이전 거 묻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 하시면서 새롭게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응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젠 지금 찾아오셔서 새롭게 정말 오늘이 첫날인 것처럼 오늘이 첫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세 번을 물어보시니까 근심을 하게 되죠, 당연히. 한 번만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해요. 근데 두 번 물어보니까 이제 의심,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정말 사랑하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다른 것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될 텐데 이런 모습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론적이지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니까. 이게 어떤 것과 이제 대조시켜 설명을 하려 하면요. 우리는 그 숫자와 규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더 많은 숫자를 동경해요. 1,000원 번 사람은 2,000원 벌기를 소망하고 1억을 번 사람은 2억 벌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방향과 추구, 결국 다 사랑이라는 여러 단어에 녹여 있는 건데 그 모든 추구한 것은 더 많은 숫자를 추구해요. 그리고 규모. 누구든 다 그래요. 처음에는 뭐 열 몇 평 집에 살다가 스물 몇 평 집에 가는 게 소망이고 열심히 돈 벌어서 30평, 40평, 50평, 한 60평 때쯤 가면 세컨하우스 만들어야 되는. 그죠?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규모와 숫자의 의미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큰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사랑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이 숫자와 규모가 밀고 있는 이런 세속화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천 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이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의미가 충만해요. 이것을 열심히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돼. 100배가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있어요,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완성된 것 갖다서 포도주로 바뀌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미가 있고 규모가 있고 미래의 희망적인 것들을 사랑해요. 그건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런 일들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일도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세 번 답하죠. 그때 어린 양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양 한 마리여도 너는 나를 사랑

한다면 진실할 수 있는 것이고 양이 100마리라도 또는 너무 많은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네가 정말 네 목숨 다 갈아 넣어도 정말 힘 그렇게 버거운 일일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규모를 떠나 숫자를 떠나 그것이 작든 크든 의미를 떠나 당장의 의미가 있든 기승전결의 논리

0: 규모와 숫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분 안에서 유일성이 등장하고 그분 안에 전체적 전체성이 이해가 되고 그분 안에서 영원성이 등장한다면 숫자와 규모를 뛰어넘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게 되고 한 영혼에 대해서도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세상 보기에 무가치한 어떤 허드렛 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진심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 치는 거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소를 키워봐서, 소 키우는 게 뭐 벼슬입니까? 그죠? 우리 소 많이 키워봤어요. 어렸을 때요. 20몇 살까지 많이 키웠는데요. 아버지 목장하셔가지고. 그 아무런 뭐 벼슬도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 양 키우는 게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생명 바쳐 살리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 평범한 일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이 굉장한 이야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푸른 수상 교회에 대한 것들도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아 정말 생명을 바쳐야 만큼 소중한 교회로 이 의미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 진정한 가치, 영원한 의미를 깨닫고 평범한 어떤 그런 것을 마주대함이 아니라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지난 날들을 묻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스케치북 제시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사랑하자. 지난 날들 잊어버리고 이제 말하지도 말자.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한 주는 좀 평안하셨는지요?
2: 네. 뭐 늘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단 하루도 같지 않다는 게 늘 반전 포인트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래서 일상을 그렇게 잘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1: 다행입니다. 네. 오늘 이제 쉬운 클래식의 주제가 잠잠히라고 하셨는데
2: 제가 잠잠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여러분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잠잠히 일상을 유지하기.
1: 그러니까요.
2: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가를 우리가 감사를 한번 더해보면서 찬송가는 제가 325장을 준비했습니다.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2: 네.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내가 미처 몰랐을 때도 함께 계시다.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 구절이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1: 아멘.
2: 아,
1: 정말 그렇죠.
2: 네.
1: 딴 길로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2: 네.
1: 오늘 찬송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봤으면 좋겠고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송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네.
0: 딴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은 어떤 곡으로 쉬운 클래식 시작할까요?
1: 잠잠히 일상을 유지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윤슬 같은 반짝거림으로 편안함을 줄수 있는 음악으로 오늘의 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0: 와.
1: 작곡가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레오 들리보라는 작곡가의 꽃의 이중창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건 오페라에 속해 있는 곡입니다.
0: 네.
1: 라크메라는 오페라에 속해 있는 곡인데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가 함께 음색을 나눕니다. 메조소프라노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에 있는
0: 네.
1: 정말 매력적인 음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목하실 점은요. 여러분 악기나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어떤 화음을 맞추는 것이 서로 간의 음정 간격을 딱 생각해서 조절을 할수 있어서 연습을 더하면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옵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음정이 무대 위에서 살짝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0: 네네.
1: 가장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 사이에 음의 간격이 너무 아름답게 전달이 되어진다. 두 분의 그 어떤 층간을요, 1층에서 3층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색으로 마음에 쏙 넣어주세요.
0: 와.
1: 내용이나 어떤 걸 감상하시는 것보다
0: 네.
1: 오늘은 그 다른 음색이 서로에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할 클래식 꽃의 이중창이라는 이 제목부터가 참 아름다운데
1: 네.
0: 음색에 좀더 포인트를 두셔서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레오 딜리브의 꽃의 이중창 네, 일부를 함께 듣고 왔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여성의 음색이라고 표현해도
1: 네,
0: 될까요? 네,
1: 맞아요.
0: 사실은 뭐 요즘에는 조금 그 자제하는 추세긴 하지만 아름다운 여성의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꽃 같다. 네, 정말
1: 네.
0: 쟁반이 옷구슬 굴러간다 이런 이야기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네.
0: 그런 곡이 아니었나라고
1: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1: 음성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움에 사실 사람의 음성이 가장 감동적이긴 하다라고 생각을
0: 맞아요.
1: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곡을 한곡 들려드리고, 그 다음 곡으로는 드보르자기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교향곡의 2악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한 PD님은 그게 학교로 인해서건 직장으로 인해서건 어떤 환경이 바뀌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저도 이제 극동방송에서 특별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제가 원래 살던 고향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다른
1: 네.
0: 지역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어릴 때뭐 전학 가본 적도 있고.
1: 그럴 때 어떤 적응하는 본인의 모습

0: 어떤 것 같으세요?
1: 아,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긴장을 막 잔뜩 했다가 네. 네,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또 좌충우돌 같은.
0: 짧지 않다, 1년이면.
1: 맞아요, 맞아요. 네. 좀 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질문을.
0: 드보르작은 체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작곡할 무렵, 우리가 교향곡 9번이라고 부르고요. 네. 신세계로부터 여러분이 익숙하신 1악장에 우리 왜 그 조스가 나올 때.
1: 네.
0: 따바담.
1: 따담.
0: 요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것을 본따서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 음색이 비슷해서 네. 곡을 듣다 보면 이것이 연상이 되어지는데 네. 드보르작이 미국으로 초빙이 되어서 갑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고향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잉글리쉬 호른이라는 악기에 담아냅니다.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는 금관 악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잉글리쉬 호른은 금관이 중심이 아니고요. 오보에서부터 간 악기입니다.
1: 오보에부터요?
0: 네. 그래서 네. 생김새가요. 누가 생각하면 호른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할 수 있지만
1: 네네.
0: 오보에가 전신이고요. 음색을 들어보시면 정말 무언가를 추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음색이 들립니다. 거기에 드보르작은 어떤 마음을 심었을까를 잔잔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은 PD님처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고 내지는 이런 음악으로 풀어내면서 본인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리움을 네. 음악으로 담아내면서. 근데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여러분들께 그 악기로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의 신세계로부터 2악장을 준비했습니다.
1: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담긴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 네, 함께 듣고 왔는데
1: 네.
0: 오, 약간 잔잔하기도 하고 또 파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1: 뭔가 그리움에 사무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책에 남겨놓으셨어요. 작곡가는 악보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인 즉슨 그 작곡가가 살았던 거리, 방이나 풍경 속에 남아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음악은 도망가지 않으니 그 모든 곳에서 이제 음악을 함께 느껴보아라 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았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렸을 때 저의 그 어떤 상상력이라고나 할까요? 네. 유학에 갔을 때 이 거리를 베토벤이 걸었을 텐데 네. 저 호수를 누군가가 바라봤을 텐데 그러니까 왠지 감정이 한번 동요되어 보고 싶다라는 어린 마음에 네. 그랬었는데 아, 그 모든 숨결 속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드보르작의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본인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살았던 거리를 그리고 어떤 풍경들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곡이 이 곡이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잠잠히 일상을 유지하기라는 제목을 던져드렸을 때는요.
0: 네.
1: 여러분 우리가 삶이 참 쳇바퀴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0: 맞아요. 같은 일상이
1: 맞아요.
0: 네, 반복되죠.
1: 오늘도 같은 곳으로 가고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자칫 그것을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환경을 바꿔버리겠다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0: 않아요.
1: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쳇바퀴 같아서 조금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변화를 뜻하지는 않는데 가끔 하나님이 삶 자체를 흔드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0: 맞아요.
1: 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주지의 변화이든지 직장의 변화이든지 그럴 때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0: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1: 무언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무언가가 끝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지점이 있을 때 하은 PD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는 걸까요?
0: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인생에 폭풍이 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 네.
0: 그럴 때일수록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좀 그 파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한 말을 뒤늦게 후회하거나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1: 네.
0: 최대한 자제하려고는 하는데 네. 사실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1: 그렇죠. 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안할 때는 내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를 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막할 때는요 여러분 잠잠히 일상을 유지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려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 나름의 그 정해놓은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0: 네.
1: 오전에 2시간은 반드시 공부를 한다. 근데 어떤 공부를 하냐면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한 20권 정도를 한 챕터씩만 읽습니다. 한 권을 끝까지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요.
0: 네네네.
1: 제가 읽어내야 할 서적들 중에 음악 서적이나 전문 서적들이 있어서 가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한 부분을 보고 나면 소설로 넘어갔다가 또 그 다음 음악책을 펼쳐보고 난 다음에는 화성학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에세이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0: 좋네요.
1: 저는
0: 네.
1: 좀 그런 식으로 다독을 하는 편인데 제가 나름 정해놓은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가 조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다 누적이 되어져서 나에게 다른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던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요. 제 생각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0: 기다려야 한다.
1: 아멘.
0: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어떤 팁들, 여러분들만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1: 네.
0: 각자만의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곡을 차이콥스키 곡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1: 아.
0: 왈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1: 네.
0: 왈츠는요, 한 PD님 이렇게 밝고 즐겁잖아요.
1: 그렇죠. 약간 좀 딴딴.
0: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쿵짝짝 네. 리듬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제목은 감상적인 왈츠입니다.
1: 감상적인 왈츠.
0: 네.
1: 그래서 두 개가 살짝 안 네. 맞는데.
0: 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참 슬픈데 평안해요. 뭔가 마음이 애잔한데 좋습니다. 그저 감상하시라고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1: 네.
0: 그렇게 차이콥스키 곡을 한번 감상해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네, 클래식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의 마지막 클래식 곡인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묘하게 왈츠긴 한데 네. 뭔가 사람을 좀 차분하게 하는 맞아요. 그런 곡이네요.
1: 네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었다 정도가 감상문이 되어질 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데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PD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즉각적인 답을 잘 안 주세요.
0: 뭐 저도 그래요.
1: 네, 어떤 응답이 정말 듣고 싶은데 그럴 때는 사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면서 일상을 유지해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는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잠잠히 지켜내기로 기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오가는 그 시점에서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쉬운 클래식을 통해서 또 그런 감상 포인트를 좀 느끼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게 하신 죽음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복음은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잘못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내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복음이 아닌 건 아닌데 복음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세상에 와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좋은 친절을 받기도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다른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살게 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살면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까? 그렇게 살짝 변형이 됐는데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을 열어주셨고 그 삶을 살도록, 그 사는 것은 누림이거든요. 내가 힘들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말은 막 의무를 주고 책임을 줘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린다는 뜻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심이었습니다. 누려라. 그런데 사탄이 와서 살짝 바꾸어 버렸습니다. 살지 못하게 한 것 아닙니다. 다르게,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가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이 시시한 삶일까요? 내 하는 일이나 내 신분이나 내 환경은 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이 아닙니다. 환경이 살게 하는 삶이고 사람이 살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세상이 살게 하는 삶을 위해서 창조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 영광을 입었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살게 하심 그것이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그 말씀, 그 느낌 가지게 하시려고, 그 손길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죄사함 받게 하십니다. 죄가 다 눈을 가리고 죄가 몸을 다 어둡게 해서 느끼지도 못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 소리는 듣지, 사람의 설교는 듣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럴 때 뭐 치유가 나타나죠. 그럴 때 나는 여기 있지만 저기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뜻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살도록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삶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받으셨어. 내 대신 죄값을 당하셨어. 나를 듣지 못하게 하는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그렇게 됩니다.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겁니다.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살 수 있다. 믿어서 됐다. 아니다. 구원받았다. 됐다. 아니다. 구원받아서 살아서 천국 간다. 구원받아서 믿어서 가만히 있어서 천국 가는 것 없다. 구원받아서 그러므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을 누리며 천국 간다. 천국 가도 천국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심을 누리는 것이 이미 천국이다. 가난 속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대궐 같은 부요한 곳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알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살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초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해주는 것.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도록. 세상에 반응하고 사람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살 줄 알아요. 그걸 살 줄 알아요. 거듭남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점은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점은 되는 것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흐름입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구원받은 백성들 다 모여서 사는 것, 누리는 것,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요. 이 땅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천국 가요? 없는데 어떻게 가요? 나는 없다고 실제로 믿는데 천국 어떻게 갑니까? 아, 천국 있죠 라고 해도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으니까 여기에 끌려가고 저기에 눌려지고 그렇게 영향받고 이 일 저 일이 살게 하는 삶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주일마다 주일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마음에 좀 위안이 될까? 네,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의 위안,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흐름이 없는 그 위안은 우리에게 계속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한 번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오, 저렇게 살면 좋겠다. 오, 저렇게 사니까 되는구나. 살게 하는 직분.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 제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제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직분입니다. 살아서 살게 하는 사람, 중생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나타난 기적을 보며 나를 따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게 하신 삶을 사셨어요. 복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이 복음의 원형은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의 모든 풍성함과 모든 자유로움과 모든 형통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그만 사탄이 깨뜨려버립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잃었을 거래요. 복음을 잃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럼 내가 좋지.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보고 얼마나 좋으냐. 이걸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능력도 좀 발휘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도 좀 알고 그럼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이 점점 더 필요 없을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잘 사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매일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사랑하는 비결은 매일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출근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살게 하신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나도 웬만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이상한 현상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이분이 이 아픔이 있었구나. 아 이분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데 있었구나. 이해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받아서 도와줍니다.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정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성경 한 곳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마태복음 4장부터 십자가 지는 거 안 나와요. 뒤로 가야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눈치라도 있어야 되지. 마태복음 4년이고 예수님 십자가 전이다. 그러니까 부활도 나오기 전이다. 그런데 뭐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따라 나온 것이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 것이었다. 복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나타내는 삶을 한 번도 하루도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인생 성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생 성공이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언제부터인지 잘 못 보게 됐어요. 다른 걸 보게 됐어요. 틀린 건 아닌데 아닌 걸 자꾸 바라봅니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신기한 은혜가.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모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참된 축복입니다. 복음이 없는 복은 임시의 복입니다. 허상의 복입니다. 안개와 같은 복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복입니다. 복이 많은데 왜 그렇게 부담은 더 많을까요? 진짜 복이 아니거든. 진짜 복은 복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부유해도 여전히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안 된다고요. 안 돼. 생각은 되지만 안 된다고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기쁜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의미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고 다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힘을 내가 가지겠어요? 어떻게 누리겠어요? 하나님 날 살게만 하시고 힘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삶에는 하나님의 책임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살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청산하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소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삶,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시죠. 복음의 초점 기억하세요. 복음의 초점 잘 지킵시다. 복음의 초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 이걸 위해서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날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영광을 살도록 누리도록 예수님 날 대속하여 구원하셨다. 그 초점이 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온전한 이름은 제자입니다. 신자의 반쪽짜리 이름은 신자입니다. 신자의 온전한 이름은 제자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아, 따르는 게 진짜 믿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복음이 올 때 제자가 됩니다.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했죠. 선악과 양으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거 하나가 에덴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해가 안 됩니다. 초점 잃어버리면 그래요. 눈이 나빠서 초점 잃어버리면 나는 보는데 똑똑히 못 봐요. 듣는 것이 둔해지면 듣는데 정확하게 듣지 못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려요. 다시 말해 주 못하니까 대충 내대로 듣고 맙니다.

0: 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충 제대로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간이 컨퍼런스 모임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부터 컨퍼런스 아닙니까? 왜 아무도 없습니까?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에 모인다는 소리를 대충 알아듣고 내가 그냥 들은 줄 알아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그런 일 같으면 덜한데 정말 삶에서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런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초점을 잘 지킵시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 선악과 같아요. 이거 유혹받을 때 물리치세요. 토론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마세요. 지켜야죠. 지키고 대화해야죠. 선악과 사소하게 보였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천국입니다. 초가상감도, 궁궐대궐도 어디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도 내 용기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래서 그래요. 대접하면 무엇이 좋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래, 주님 마음이 그래요. 대접하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대접해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로 흘러가서 많은 사람이 서로서로 대접하는 천국 같은 삶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그 능력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 능력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기죽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기쁨으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내 삶에 하나님 하신 일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국에 2479번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바그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아침 출근길이나 산책길에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 꽃의 향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죠. 거친 바람과 때론 뜨거운 햇살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꽃방울을 톡 터뜨렸을 때 비로소 가만히 퍼져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멀리까지 번져서 소중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예쁜 초대장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향기는 공기 중에 만분의 일만 섞여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전해진다고 하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는지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저 오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내 삶에 딱 만분의 일이라도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흘러가겠지요. 6월의 기분 좋은 아침, 우리 마음에 주님의 향수 한 방울 톡 터뜨리고 기분 좋게 출발해볼까요? 그 이름 예수, 박종호 선교사의 목소리입니다.

그 이름 예수, 이어진 곡은 옹기장의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향기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출발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다정하게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 속엔 이미 주님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셔주면서요. 또 오늘 내가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브의 찬양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소프라노 김방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이어스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면서 탐페클스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의 연주 찬양 함께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 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면의 복이 인생을

0: 지배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산악인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알려진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 박정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후배, 강식이라는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 그 산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난 소문이 난 봉 이름입니다. 촐라체 봉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험한 눈보라를 견뎌내고 드디어 그 촐라체 봉을 정복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이제 기진하고 기력이 쇠하였던지 이제 그 후배, 강식이라는 후배가 발을 헛디뎌서 천길, 벼랑 끝, 계곡과 계로 끝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이제 이 그 자일이라는 끈이 있는데 그 끈에 박정원이라는 산악인이 매달리고 그 밑에 이제 그 후배가 매달리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자일, 그리고 이분이 떨어지면서 그 자일이 이 박정원 이분의 갈비뼈를 팍 쳐서 그 자리에서 갈비뼈가 두 대 으스러지게 됐어요. 이제 이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끈을 끊어내고 나 혼자 올라와 살아 돌아오든지 아니면 둘 다 같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한 20여 년 전에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분 산악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분이 그 똑같은 자리에서 촐라체봉 그걸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사고를 겪었는데 이분은 그때 친동생을 같이 간 거예요. 친동생이랑 둘이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동생이 발이 엎드려서 자기와 그 밑에 신동생이 이제 매달린 거죠. 그때 이제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분은 둘 다 죽을 수 있겠는가? 한 명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줄을 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누가 뭐라고 탓할 수 없는 게 모든 산악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 다 죽게 된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귀한 한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야기가 이 박정원 산악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분에게도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베이스 캠프에 돌아오기로 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분과 그 후배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박정원 이분은 죽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그 밑에 떨어진, 이제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부러진 그 후배를 간신히 끌어올려 그 후배를 업고 기고 이고 억지로 겨우겨우 해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고, 이 동상의 후유증으로 이번에 손가락 10개 중 8개를 잘라내고 발가락은 다 잘라냈다. 산악인으로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남자로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분이 놀라운 투지력으로 지금도 이제 모험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분이 이때 한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피 한 방울 나는 형제도 아니고 실제로 피 한 방울, 피가 섞인 형제도 동생을 끊고 자기 혼자 살아나오는데 아니 피 한 방울 나는 형제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물론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그 자리에 그 곳에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분에게 똑같은 야 너는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이분이 보여준 행동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 같은 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분의 이야기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논리로는 증거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유는 이 설교는 인간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크신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을 얻는 길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설득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마치 불가능에 도전한 것과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그 생명, 축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복이 인생을 지배한다 입니다. 내면의 복이 행복을 지배하고 내면의 복이 형통을 지배하고 내면의 복이 평안을 지배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형통하며 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복, 내면의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보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복,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이 깨달음, 그 자기 확신으로부터 내면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며 동시에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복은 얼마나 좋은 복이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복. 그 제자들이 순교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에 기뻐 빛이 비치는 찬란한 복.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름진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이 내면의 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일까? 아, 하나님 내게 이미 신령한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내면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삼촌이 있었어요. 한 삼촌이 서울 누나네 집에서 잠시 머물며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취업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꼭 붙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6살 먹은 조카가 와서는 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왜 맨날 맨날 공부만 해? 나랑 놀아줘.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나 공부를 해야 된다. 미안하다. 다음에 놀아줄게. 삼촌, 아니야. 왜 맨날 맨날 공부만 해? 나랑 놀아줘. 그랬더니 야, 내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다니까 다음에 놀아줄게. 삼촌, 지난번에도 공부만 하다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콩알만한 게 너도 나를 무시하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 단단히 혼낼 줄 알아. 그런데도 아이가 포기하지. 아, 삼촌 왜 맨날 맨날 공부하네. 그러면 거면 삼촌 내 집으로 가. 왜 우리 집에 왔어? 그런 거. 그래서 이 삼촌이 그래 나 간다. 너 다음부터 우리 집 오지 마. 할머니 집에 오지 마. 할머니 집에 오면 내 당장 너 쫓아낼 거야. 오지 마고는 꿀밤을 때리고는 짐을 싸서 나왔어. 또 다른 삼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이 삼촌도 이제 누나 집에 서울의 누나 집에 이제 머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 지난번 취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엔 붙어야 돼. 열심히 공부했는데 6살 먹은 조카가 왔어. 삼촌 왜 맨날 맨날 공부만 하네. 나랑 놀아줘. 그런 거야. 아, 그래 조카야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조카가 또 아, 삼촌 왜 맨날 맨날 공부하네. 지난번에 떨어졌잖아. 그런데 이제 그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 그러더니 그래, 내가 지금 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 그런데 너에게 동화책 한 권을 읽어줄게. 책 한 권 가져올래? 옆에 앉아봐. 동화책 한 권 읽어주는데 5분, 10분이면 됩니다. 그걸 읽어주고 그리고 다시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시험 끝나면 꼭 너랑 하루 종일 놀아줄게.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다시 공부하는 거.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조카를 행복하게 한 인생이 자기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길게 여쭤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시험에 붙었냐 안 붙었냐, 이것보다도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은 정답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 그 6살 꼬마에게조차 열등감을 느끼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열등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행복을 찾아서 조카도 행복하게 되고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그 내면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뭐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는 받았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내면의 행복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라도 알게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면의 행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복의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복의 범위를 넓힐 때, 그 복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더 복의 범위를 넓힐 때에 우린 내면의 행복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LA 근교에 있는 처치 온 더 웨이, 이제 기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류의 교회가 아주 젊고 싱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교회도 아주 피눈물 나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로부터 한 블록 떨어진 곳에 가면 더 퍼스트 베티스트 처치, 우리로 하면 뭐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시겠는데, 또 다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10등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뭐 성도님들이 거의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주일 아침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류의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제 가려고 아침에 이제 나와서 운전을 하며 가면서 생각하기를, 아,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섯 분은 올까? 열 분은 오실까?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차가 옆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는 그 교회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린 거야. 근데 이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워낙 많이 오는 교회니까 경찰서에서 주일마다 경찰들을 파견해서 그 앞에 신호등을 조절하는데 횡단보도 신호를 평소보다 4배 이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4배 이상 그 긴 횡단보도 신호등이 앞에 걸려서 계속 그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물밀듯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인지 원망인지 모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매주일 아침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이 모멸감을 견뎌야 합니까? 저 다른 교회, 하필이면 저 교회에 막 사람들이 들어간다. 주일마다 이 네 배 신호가 긴 횡단보도 앞에 서서 제가 이 비참해져야 됩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목사라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러 나의 집에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느냐. 너 아침에 나올 때 너도 목사랍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도움을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모든 교회가 다 나의 집이고 모든 교회 다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러 오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느냐. 너가 그 마음을 갖고도 목사를 할 수 있겠냐? 너가 그러고도 개척하는 거냐?

그 마음이 돼.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 주일에 그게 앞에 신호등에 멈추게 되면, 걸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교회와 그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넓은 길 건너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앉아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기류의 교회에도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되기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같이 부흥하기 시작해요. 함께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기류의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예배 시간마다 예배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보통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두 번 드리게 된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워낙 땅이 넓으니까 예배당을 어떻게 지냐면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만 명이면 만석, 천 명이면 천석, 백 명이면 백석을 짓고 한 번만 딱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뭐 예배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두 번 드렸는데도 그래도 예배 자리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옆에 교회도 같이 부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도 부흥을 해서 더 이상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더 멀 외지로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당을 이 교회에서 구입하게 되었죠. 예배당 문제가 해결됐어. 주일마다 자기 교회로 들어갈 때, 운전하러 들어갈 때 그 앞에 신호등이 걸리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할 수 없더래. 그전에는 아, 왜 여기만 신호를 내배, 남의 교회만 왜 이렇게 편애하냐 그랬는데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 신호를 4배나 길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 늘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처치 언더웨이 이 교회는 지금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서 하나로서 크게 부흥하여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심령이 이와 같은 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신령한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범위를 넓힐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내면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왜 이 내면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이 내면의 복과 이 기쁨을, 이 신령한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그 하나님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우리의 은혜의 복이 넓어질 수 있느냐?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진리, 오직 이 말씀에 있어요. 내가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나의 심령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눈을 감아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크게 채우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이시로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한 말씀도 내 심령 가운데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면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령에 새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시간에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손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손을 고침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는 건 이 손에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아서 혈액이 마르고 근육이 마르고 피부와 신경조직이 다 괴사하여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펼 수가 없어, 움직일 수 없어. 그 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손을 낫게 해주시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을 내밀라.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내 손을 내밀 수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께 왔겠어요? 이건 이성적으로 손이 말라 비틀어서 꿈쩍도 할 수 없는데 손을 갑자기 내밀라고 하시니까 주님 앞에 이 손 치유해달라고 왔는데 말도 안 되게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시니까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그 자기의 생각에 빠져 판단했다면 아이 예수님 내가 지금 손을 못 내밀어서 왔는데 뭔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까? 그랬다면 이 사람은 그 손이 펴지는 기적과 축복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내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내밀어졌어. 손이 피가 통하기 시작했어. 근육이 살아났어. 신경이 살아났어. 손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 그 말씀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 구체적, 실제적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내면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쁘지 못하고 복을 나누지 못하고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문학가이자 사상가,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원래 전공은 러시아 그 역사 가운데 러시아 혁명사입니다. 러시아의 혁명은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그 혁명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걸 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분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냐면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변을 할 수 없다. 영국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한 사람들 때문에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살아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극적인 3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 식민지배를 받았던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강제로 통치했었던 일본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예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잔혹성과 잔인성이 다른 서구 열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도 그 식민지배했던 나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일본처럼 악랄하고 폭력적으로 빼앗은 데는 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민 통치를 당한 나라들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은 경험했더라도 이후에 그 경제가 빨리 나아지지 못하고 오랫동안 빈곤과 어려움을 겪고 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예외적 사례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하게 그 상처와 아픔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하여 세계 12위

0: 해드는 경제대국이 되고 G20, 세계 20대 강국이 된 유일한 나라. 그래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과 뭐 연구자들이 우리나라를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아주 많이 연구했어. 특별히 일본에 의해 다른 나라보다 더 잔인하게 뺏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느냐.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 그 연구의 결과가 무엇이냐. 한국은 일본에게 이 한반도의 모든 좋은 자원과 보화를 빼앗겼으나 한민족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 우리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없어? 내면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여? 힘들다.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내면의 행복을 잘 간직하시고 그 복을 잘 누리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부족함 없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강건하고 잘 살아가시길,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 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셔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주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 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연희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두 번째 바람.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일곱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죠. 그 후 20여 년 동안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수천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우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 하셨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먼 길을 떠나게 됐죠. 그 후 여러 해 동안 요한과 마리아는 안전한 곳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갈라디아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들이 누군지 모르는 그곳에서 그렇게 조용히 살고 있었죠.
1: 이미 오래전에 집으로 모셨어야 했어. 노년을 고향에서 친구들, 친척들과 함께 지내시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 남편 곁에 묻어들였어야 했어. 자식들이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내가 그랬어야 했어.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왜 여기까지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외롭게 가시게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 혼자 있고 싶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해를 여기 숨어서 예수님의 어머님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예루살렘도 이젠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거기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같이 죽어야 했습니까? 하지만 이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부디 저도 지금 내려가 주십시오.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곡 안 해주셔도 됩니다.
1: 요한, 문을 열어라.
0: 누구신가요? 저를 아십니까?
1: 날 기억 못하겠구나. 날 본 게 이미 오래전이니. 들어가도 되겠나?
0: 예.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이...
1: 내 이름은 미가엘이다. 수년 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나?
0: 그 어떤 기억보다도 생생합니다. 그날의 냄새, 예수님을 덮었던 천만 남겨져 있던 광경, 모든 게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1: 무덤에서 있었던 다른 일은 기억나는 게 없나?
0: 무덤은 비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1: 그래.
0: 그분이 거기에 계시던 바로
1: 그래. 내가 거기 있었다.
0: 그러면 대체 당신은 누구신지?
1: 난 미가엘이다. 그보다 넌 여기에 왜 왔나?
0: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퀴로부터 피해 숨어 있었지요. 전 보호해드리려고 한 결정이었지만 결국 어머니를 노년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고립시키고만 꼴이 됐죠.
1: 이곳에 살면서 친구들은 사귀지 않았나?
0: 예, 몇 안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가능한 가까이 안 하려고 했으니까요.
1: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0: 무슨 말씀이십니까?
1: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회당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나?
0: 아, 그건 그냥 조금...
1: 자주 찾아가 돌보던 병자들도 있고.
0: 그건 어떻게...
1: 남들 몰래 고아들 생활비를 대준 걸로 아는데.
0: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1: 여기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던 시간이 부질없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요한, 넌 비록 동역자를 떠나보냈지만 이곳에서 너의 사역은 이제 시작이다.
0: 무슨 뜻인지...
1: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와서 보라.
0: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다 누굽니까?
1: 양들이다, 요한. 목자 없는 양들이다. 영적 아버지가 필요한 영적 아기들이다.

0: 요한 선생님, 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요한, 어서 나가 얘기를 좀 들어보라.
2: 제가 뭘? 전 그냥...
1: 가라.
3: 말씀해 보십시오.
0: 우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어머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셨으니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2: 미가엘, 들으셨어요? 저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미가엘,
3: 어디 계세요?
0: 누굴 찾으십니까?
3: 여기 계시던 분이요. 여기, 바로 제 옆에.
0: 지금 저희 중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좀 흩어져서 찾아볼까요?
3: 아니요, 아닙니다. 소용없을 것 같네요. 저희 집이 작고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들을 낳은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자, 들어갑시다. 자.
4: 다행히 요한은 그를 이방인들 사이에 두신 뜻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 후에는 말씀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서머나, 사데, 두아디라, 그리고 에베소 주변의 마을 곳곳에 교회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울이 에베소에 와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이 산불처럼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지역 일곱 교회의 간청으로 요한은 갈라디아를 떠나 서쪽으로 목자 없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5: 선생님, 그분들 성함이 어떻게 된다 하셨죠?
2: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둘은 형제고, 나랑 또 야고보가 형제고.
5: 네 분 모두 어부였다는 거죠?
2: 그랬지. 갈릴리에서 같이 고기를 잡으며 살았고, 필립이랑 그 친구 나다니엘, 그리고...
5: 이제 열둘 다 됐어요. 대체 구세주와 함께 걷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2: 그저 놀라움의 연속이었지. 근데 그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었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대체 어떤 분이신지 놀라며 궁금해할 뿐이었지. 예수님은 항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어. 놀라시는 일이 없었고 실수도 없으셨지. 폴리캅, 이제 우린 어디로 가는 건가? 이 길은 처음인 것 같은데.
5: 라오디게아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이틀 정도 걸으면 있는 곳이죠.
2: 그래? 거긴 어떤 곳인가?
5: 좀 큰 도시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거의 다요. 은행들이 많거든요.
2: 은행?
5: 네. 돈 바꾸고 돈도 모아놓는 곳이요. 로마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은행을 열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울도 여기서 나죠. 게다가 의술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도 있고 온천도 있어요.

0: 온천은 또 뭔가?
1: 네. 아, 모르세요? 아, 기포가 막 올라오면서 뜨끈하게 몸을 담글 수 있는 여기 온천이 엄청 유명해요.
0: 아, 그래, 그래. 야, 폴리캅. 이 라오디게아 부자들한테 왜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건가?
1: 요한 선생님, 당연히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테스트 하신 거죠?
0: 아니네. 잠시 필요한 게 없는 사람들처럼 들려서.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군. 지금처럼 우리 사도들은 항상 실수를 했지. 예수님과 달리. 자, 이제 다시 서둘러 가보자.
2: 그렇게 8년 동안 요한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아시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나이에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발걸음은 오히려 더 빨라졌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요한의 젊은 동역자 폴리캅과 앉아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일을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1: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실 거예요?
0: 아니, 그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야.
1: 잠시만요.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적어야 하니까.
0: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씀하셨지.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1: 아, 저 선생님도 거기 계셨던 거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이걸 전부 기록해야겠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돌리는 거죠.
0: 이걸 다 쓴다고?
1: 네, 전부 다요.
0: 폴리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일은 너무나 많지. 그걸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엔 부족할 거야.
1: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야죠. 이 책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거예요.
2: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게 됐고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도 쓰게 됐습니다. 그 글들은 희망과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옮겨 적어 아시아와 갈라디아를 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 어디서나 듣게 하여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믿음이 강해진 것은 아니었죠. 그 말씀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손에 들어가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이 남아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3: 황제폐하, 부르셨습니까?
4: 그 자를 찾았나? 아,
3: 그 자라 하시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4: 사도 말이다! 마지막 사도를 찾아냈냔 말이다!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라 했잖나? 근데 아직도 살아 돌아다니며 어딘가에서 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3: 아, 예, 저, 그게...
4: 당장 나가! 당장 나가서 그 사도를 찾아 끌고 오기 전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알아들었나?
3: 예, 알겠습니다, 폐하!
2: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사도를 찾는 수

검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아펠레스는 버가모에서 그 노인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지만 그가 서문하러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서문하에서 다시 에베소까지 쫓아가죠. 그곳에서 요한은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짓밟으려 했던 도미티안 황제는 결국 수천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의 죄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요한 역시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그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로마에 잡혀와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쁘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두 번째 바람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의

0: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용서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덮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망각이나 방치가 아니라 커다란 사랑의 마음으로 상처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주변의 이웃과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 나갈 때 북한을 향한 용서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커밍 김영보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을 경험한 분들보다 전후 세대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 보면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후 세대가 통일에 대해 무감각하고 북한을 멀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역사적 사명을 전수해주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함께 통일과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생수의 강 학교 함송이 교장 선생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0: 경기도 용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생수해강 학교 함송희 교장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생수해강 학교에 대해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통일 세대 생명의 통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9년 수지선한 목자교회 산하 기독대안학교를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교육자 그 사택 반지하 공간에서 중고등학생 1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초등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15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0: 13명에서 150명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네요. 다음 세대 학생들과 소통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1: 글쎄요. 저는 진솔한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일단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힘들어하는데요. 뭔가를 명령하듯 시키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같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부탁하는 편입니다. 제가 교장이지만 저는 저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요. 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나누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같이 이렇게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씨름하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후배들에게도 흘러가는 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렇게 또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좀 소통하는 편입니다.
0: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소통을 이루어 가시고 위기를 기회로 함께 바꾸는 그런 공동체를 꾸려가고 계신데, 현재 150여 명의 학생들과 통일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나요?
1: 통일 교육이라는 표현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교육 과정 안에 그런 표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화석화된 교육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좀 통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학교 첫 해에 긍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세 가지 키워드로 북한, 어린이, 고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2019년 첫 해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당황했던 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은 있었지만 북한 사역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주 수업에서 아이들이랑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게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도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선교를 가서 어머니가 북송되면서 북한에 남겨진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들과 중국 깊은 산속에서 한 열흘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제 북한을 향한 마음을 품고 다양한 모금 프로젝트와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학교에 탈북민 출신 선생님이 처음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 홀로 남겨진 수용소에 갇히신 이제 아버님에 대한 간증을 눈물로 전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땅에 대한 마음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북한 기도회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작은 통일을 좀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통일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학술 탐구까지 이어졌는데 감사하게 주체 사상과 북한의 각 영역을 복음을 기반으로 분석한 박사님을 통해 아주 심도 있게 북한의 예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0: 통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질적인 부분을 경험하고 또 나누어 가면서 깊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계시고, 탈북민 출신 교사

0: 오시고 태국민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1: 네.
0: 계속해서 갖고 계시네요.
1: 네. 그 과정에서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냥 말처럼 그냥 화석화된 교육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되었고, 그냥 그들을 이제 좀 불쌍히 여기는 동정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준비된 리더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 막 추운 날씨에 먼저 몸을 던져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서 진짜 자기들과 다른 오히려 준비된 리더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고, 또 실제 지금 이제 두 분의 교사들이 있는데, 또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래서 그 탁월한 그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멀리 있는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나라, 또 우리 선생님의 가족, 또 우리의 나라, 함께 또 찾아야 될 우리 가족들, 이제 이런 마음들을 좀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 리더이신 교장 선생님께서
1: 네.
0: 북한과 통일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0: 선생님께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키우게 되셨나요?
1: 일단은 저희 어머님 가족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0: 네.
1: 6.25 전쟁 전후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좀 롤러코스터 같은 10대와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뭐 북한을 향한 마음을 품을 여유가 사실 없어서 방황기가 좀 있었고요. 그렇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서 마음의 애통함을 사실 주셨고요.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진짜 긍휼의 마음이 이제 그때 좀 심겨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며칠 동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좀 회복하고 이제 막그 성령 체험도 하면서 유럽에서 집시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본 이후로는 늘 마음 한켠에 우리 북녘 땅은 어떡하나 남겨진 그들은 어떡하나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을 한국으로 다시 인도하셔서 컴패션이라는 NGO에 들어가게 되면서 긍휼의 의미와 또 긍휼을 기초로 한 청소년 사용 모델을 이렇게 그 모델을 기초로 한 학교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북한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이제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좀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0: 네.
1: 네.
0: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사랑을 표시해 주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게 또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반응해 오셨는데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마주치는 뭐 크고 작은 어려움 또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기쁨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말씀해
1: 네,
0: 주시죠.
1: 기쁨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요. 아이들이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제 북한 얘기가 많은 이 학교에 이 학교는 왜 이래요? 이런 학부모님, 학생들도 있지만 너희들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그 통일에 대해서 각자 가고 싶은 진로의 영역에서 그 통일을 좀 대입해서 한 번은 고민해 봐라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내용을 뭔가 탐구 결과물로 하나는 남기고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통일학술 탐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또 진로랑 연결해서 또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메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통일학술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목소리를 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통일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이 또 대학에 가서도 그런 이제 또 나가서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원하는 자리에 또 이런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준 씨앗은 너무나도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 이제 너무 학교가 북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제 좀더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항상 또 하시는 분들이 한쪽에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학교에 대한 방향과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0: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밸런스를 또 어떻게 지켜야 되나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우리가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놓치기 쉬우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통일 관련한 이제 이야기와 방향성을 많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관련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 다른 이념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된 이념만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하루아침에 나와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같이 마주해야 하고 같이 이루어야 할 통일인데,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일제시대부터 6.25 전쟁 전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상황들,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가족을 잃고 아플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전의 어떤 옳고 그름과 그 부분을 조금 더 메타 초월해서 앞으로 다가와야 할 시간을 이제 바라봐야 하지 않나. 우리 학생들한테도 성경적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카이로스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좀 훈련시키려고 하고요. 나와 의견이 다른 그들을 적으로 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한 사랑의 언어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 된 마음으로 정말 그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쉽지는 않아요.
1: 맞아요.
0: 얘기는 하지만요. 네.
1: 사실 나와 다른 각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통일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또잘 아시다시피 요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북한과 통일 이슈 자체에 무관심한 분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 이러한 현실을 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특별히 여전히 그 땅에 남겨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고통받는 그들의 현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이제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북한 인권, 고통받는 그들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뤄야 할그 한반도의 회복의 가치를 더 크게 외쳐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한편에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언어로 또 필요한 이들의 마음을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번에는 메타코리아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요. 저희가 6월 23일에 철원에서 또 9월 초에 제주도에서 그리고 아마 10월 정도에 서울에서 다시 그 목소리를 내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계신데요. 사실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통일 마인드를 공유하고 또 전수해 주는 게참 필요할 텐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0: 또다 같은 방법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을 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 어른들의 단순한 이야기로만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듯이 또 영화를 본다던가 또 이제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다던가 뭐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행사 또 그런 다양한

0: 좀 아이들이 문화적으로도 이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어떤 그러한 좀 기회들을 많이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갈망해야 하는지를 좀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자라는 말씀. 예, 참 공감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송희 교장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통일에 대한 꿈, 통일에 대한 비전이나 이미지를 한번 나눠주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0: 요거는 너무 막연한 그림이지만요. 제가 이제 마음이 저도 사실 북한을 향한 또 통일에 대한 마음이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떠올리는 그림은요. 저는 이제 문이 열리면 그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일단은 큰 나무가 있는 마당에 있는 2층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옆에는 생생한 기독 아카데미 캠퍼스와 고원을 함께 운영하는 이렇게 그림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집과 학교 건물은 또 이제 저희 졸업생 중에 건축과 도시 설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지어주기를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와 고아원도 여기서 또 이제 교육, 사회복지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졸업생들은 한국과 또 열방 각 영역에서 통일 후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 한반도를 열심히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여기 자라나고 있는 후배들에게 강의도 해주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고요. 또 그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땅에 같이 방문해서 또 우리 다시 회복돼야 할그 이스라엘과 또 저희 한반도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는데 또 남가북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서 마지막엔 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릴 때마다 막 이렇게 웃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아 그렇지 그날을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1: 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생수해강 학교를 운영하시며 학생들과 함께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고 계신 함송희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북쪽에서 드리는 기도.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고 만족과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가 누리는 이 천국의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이 귀한 보물을 단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이면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일이 없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더는 외국 사람들이 부럽지 않게 내 고향 북한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억울함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큰 축복을 내려주시려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져 북한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마음껏 예수님을 믿어 나는 천국에서 산다고 큰 소리로 자랑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음 세대에게 분단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적어도 원래 우리가 하나였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다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통일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혜린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폐섬유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폐 이식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열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새소방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남교회에서 오는 6월 14일 주일 오전 11시에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부서져야 하리, 언제나 내 모습 등 다양한 대표곡을 소유하고 있는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2-0124 포항 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4: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5: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0: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비옥한 지역은 지표면에 물이 전혀 없더라도 땅속에서 물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땅속을 흐르는 물이 마르지 않는 습지나 늪, 저지대가 되기 쉽지요. 얼핏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잔잔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동식물이 잘 자랍니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도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수의 원천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성숙해지거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주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찬양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Heavenly Touch Worship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에게는 반복해서 요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거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적당한 응답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할 때, 의지할 곳이 전혀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재물과 결과와 사람들 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한다.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우리의 본능이 이렇게 인정 많고 관대하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얻는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바리톤 김수택님의 음성으로 야베스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 함께할게요. 해외 워십 베스트 컬렉션 앨범에 수록된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이은경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나의 믿음 약할 때,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 빛을 보리이다. 네, 시편 36편 9절 말씀인데요.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알아채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사랑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울은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한 번쯤은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만약 나도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게 된다면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장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결말은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희생과 헌신,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결말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저와의 관계성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 공동체에도 소속하지 않습니다. 또 그 신앙 공동체의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교회가 싫은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교회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교회 공동체 와서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서 허물을 보는 거죠.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부관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한 걸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눈꺼풀에 콩깍지를 벗겨야 된다. 우리는 결혼하는 그 순간서부터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은 완벽해서 두세히 만나고 완벽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만남이요. 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을 나쁘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30살에 서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0살에 만났어요. 그러면 30년 동안을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부모님들 밑에서 양육 방법, 양육 스타일이 전혀 다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닮은 것보다도 서로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자꾸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불행한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완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서도 그것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가 완전해서 사랑하신 걸까요?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오른손을 드시고 내가 교회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도 교회입니다. 우리 좌우로 보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완전하십니까? 교회인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인 내가 불완전하듯이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는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오직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옆사람이 허물이 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마저도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로 삼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지도자로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고든 백성들, 아주 교만한 백성들 말도 안 듣고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면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훈련시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아내인 시포로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모세가 구스 여인,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곳 출신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고 이 구스 여인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형제인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사랑했던 이 구스 여인은요,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함께 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은 다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굳이 이것을 비난하고 비방을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여인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와 같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모세나 우리나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모세의 손을 딱 들어주신 거예요. 까불지 마라. 모세는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다. 내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 미디암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에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는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모세는 대면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이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나와 대면할 때 나의 형상을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물며 나의 종인 모세를 내가 지금 비방하느냐? 하고 그들을 지금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들게 하셨어요. 온몸이 하얘지고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란 아론이 누구를 붙들고? 모세를 붙들고 간청합니다. 야, 동생 모세야, 모세야, 어찌하면 좋냐? 네 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몸에서 문둥병이 사라지게 만드셨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상대, 그 대상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지요? 심지어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수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이 오늘날

교회만이 있느냐? 아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단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늘 항상 있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많은 교회, 허물 많은 교회,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리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고 심판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신을 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공동체가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교회가 뭐길래? 대체 교회가 뭔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서상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만주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의술을 가지고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맥킨타이어를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그가 전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로스 선교사, 존 로스라고 하는 우리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을 해준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 번역을 하는 일에 함께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1882년에는 영국 성소공회의 권서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들고 동생과 함께 황해도 장영군 솔레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때 소래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서상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진 것이 부족하잖아요. 없는 살림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어떤 이는 곡식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자신

신의 몸으로 직접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한국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74년 전에 처음 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적상가옥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일본 사람들이 지어서 살았던 그 주택을 하나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적상가옥에서 두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앙동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든든한 교회가 세 번째 교회로 세워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파동 성전이 네 번째 성전으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십시일반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네 번째 교회까지. 특별히 이 사파동 성전이 세워질 때에는 IMF가 터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까지 헌금을 한 그런 피눈물 어린 그런 수많은 사연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평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앞서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이라도 내 안에 어떤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을 내 입으로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남교회의 성도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절대로 교회를 구경하듯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구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그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내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때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는 우리가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갈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나를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실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에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어요. 로마 군병이 구경하고 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셨고 그의 아내는 모든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초대교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드셨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각자의 자기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 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

0: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고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상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를 먹으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상남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이곳에 존재하고 역사가 74년 아니 100년을 세워져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경남 지역에요 100년 넘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74년 역사 가지고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100년 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년 넘는 그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는 고인물이에요. 썩습니다. 우리 상남교회도 74년 역사를 자랑한다? 아니죠. 우린 더 이상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들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썩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죠. 여러분, 물이 새물이 되고 건강한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상남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계속 흘러가야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흘러가야 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네. 세상하고 다르네.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세상 사람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를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상남교회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상남교회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교회 없듯이 우리 상남교회도 분명히 허물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남교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상남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상남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남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는 우리 상남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적어도 상남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 상남교회 교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0762-0770-0552-0770-0552-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770-0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더 가졌던지, 잘하던지, 무엇이든 남들보다 나은 것을 자랑해요. 자랑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나는? 뭐야, 어떻게 된 게 자랑거리가 하나 없네. 눈물 난다. 눈물을 얼른 집어넣으세요. 저도 집어넣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자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시간 제이어스의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보내드리며 시작합니다. 가시죠.

예수님을 믿고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자랑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까지 갑니다. 1단계는 자기 자랑, 자도취. 아, 어렵죠. 어려워요. 계속 듣고 있으면 현기증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 이러고 싶잖아요. 2단계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자랑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혈연 제외. 혈연은 곧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3단계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지네요. 그래서 언제나 결론이 하나님인 사람. 그런 사람과는 오방육일 잠안자고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분들은 3단계까지 자기자랑 퍼레이드로 가요. 2단계에선 혈연 자랑이 끊임없고 3단계에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요.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은 현재 몇 단계이신가요? 저는 3단계가 되기 위해 매일 싸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이 부끄러워지고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찬양 보냅니다. 어노인팅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리컬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두두두. 아이들을 보면 생기 발랄합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볼그스레한 볼과 입술, 뿜어져 나오는 좋은 에너지가 기분을 좋게 해요. 저는 20살 때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립스틱이 왜 있지?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입술 자체 색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바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안 바르면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요. 자꾸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서요. 우리의 겉모습은 날이 갈수록 생기가 사라지고 쇠약해져서 생기를 찾아서 바르던지 붙이던지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살수록 더 죄가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를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현재 내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고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화 챔버 콰이어의 마른 뼈들이,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리조이스,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셨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펼치는 두 가지 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노트, 또 하나는 기도 노트. 다 쓸 것을 예비해서 같은 노트를 여러 개 사놨어요. 최근에 새 노트를 펼치면서 앞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은 생명, 기도는 호흡.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밥을 먹듯 생명인 말씀을 매일 먹고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듯 기도를 쉬지 않고 하자는 의미로 적었습니다. 매일 문구를 보게 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매일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요. 생명인 말씀을 읽지도 않고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심폐소생술까지 가는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 그 전에 깨달아서 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어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등등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노력한 결과 좋은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콧노래 박사가 돼야 돼요. 가장 좋은 소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세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혹시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다른 사람이 말을 걸고 싶을까? 나와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싶을까? 아님 내 얼굴을 보고 기분이 별로여서 피하고 싶은 얼굴일까? 사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간판을 보고 들어가죠. 같은 물건을 판다면 누구든 인심 좋고 친절한 곳을 찾게 마련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려 할 때도 이야기를 걸 만한 상대인지 아닌지 우리는 표정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굳은 표정, 딱딱한 태도의 사람보다는 잘 웃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표정은 우리를 나타내는 입간판이자 사람들을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는 강력한 힘이니까요. 굳어진 내 얼굴 표정이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없는 장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울 보기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 자주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더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면 더더 좋겠죠.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네, 벌써 6월의 중순, 요 13일이에요. 너무 빨리 가죠. 저는 영어 공부를 꽤 오랫동안 계속했어요. 공부다 하면 기억이잖아요. 그런데 분명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더이 없는 건 분명히 오늘 공부를 한 내용인데 영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이 윤 장로님은 뭐 초중고 대학 전부 다 1등 톱을 달리셨고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셨다는데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집사님 두분 듣고 계시죠? 아이들에게 이 방송을 듣고 이야기해 주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공부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입력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기억을 하는 우리의 머리에는 창고가 있거든요.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회상을 해야 하는 출력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력을 못한다면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억을 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출력, 입력, 저장, 출력 이 3단계가 가장 중요한 기억이에요. 예를 들면 원시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원시인들. 저쪽 강가에 갔더니 맛있는 딸기밭이 있더라. 좋다, 신난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 둬야 되죠. 그래야 다음에 가서 딸기를 따고 내년에도 거기에 가야 딸기를 딸수 있다는 걸 기억하죠. 또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도 저장해야 되는데 저쪽에 가면 무서운 동물이 있어. 그 숲속에 가면 사자나 다른 동물들이 있어. 이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거기에 가지 않겠죠. 피해야 되죠. 이것도 생존의 기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하려면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오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듣고 보고 모든 신경을 동원해야 하는 거죠. 특히 그냥 외우는 것보다 말로써 소리내어

이야기하면서 외우는 것이 좋죠. 그래서 소리내어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할 때는 나무를 그리듯이 그려야 한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나무를 그릴 때 나무를 그리고 가지를 그리고 잎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차례차례, 그죠? 그렇게 그려나가야지 기억이 계속 붙어서 훨씬 더 기억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은 잎사귀를 먼저 그리고 나중에 나무의 밑동을 맨 나중에 그린다면 그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그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은 기억의 간섭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기억은 그 전의 기억을 방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두뇌에서 하는 일이죠. 아주 힘들게 기억해 놓았는데 새로운 것을 기억하려면 방해를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반대도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기억하려고 해도 옛날 기억이 새로운 기억이 못 들어오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 간섭 혹은 억제 현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공부하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하다가 수학을 조금 하는 것처럼 끊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억 방법이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기억이 그렇게 모호할까요? 그것은 한 회로에 많은 것을 담기 때문에 가끔 이런 모호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복습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 여러분, 에이 그러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복습이에요. 종일 공부했지만 그날 한 공부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분의 3 정도는 잃어버린다고 해요. 4분의 1도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부가 끝난 후 잠시라도 복습하는 거예요. 책을 쓱쓱 넘기더라도 노트를 넘기더라도 잠시라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한 것은 잠자기 전 30분 정도 다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드리고 침대에 누우면 여러분 굉장히 멋진 기억을 다 꺼내 쓸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겨운 공부를 또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런 기간으로 복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와 기억에는 복습밖에 왕도가 없다는 사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공부라도 공부는 즐거운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평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닥친 과제가 아닐까요? 즐거운 것이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즐거운 공부를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본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은 자꾸 꺼내서 보잖아요.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상담을 했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담은 모두 각색해서 사실을 각색해서 말씀드린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담을 하면서 제일 강하게 느꼈던 그분의 문제는 저는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봤었는데요. 매사에 누구에게나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나를 돌아보며 제 자신도 상담을 하면서 또 심지어 이분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과 상담을 계속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가정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느 명문대, 오빠들, 언니들도 모두 말 그대로 잘 나가는 가정. 어렸을 때부터 언니 오빠들 팀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정말로 잘했다 이런 칭찬,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분은 언젠가는 나를 칭찬해 줄,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노력을 해갔던 건데, 그런데 사실은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우울증 치료약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라는 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성공적인 실패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본인이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항상 실패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허황된 약속을 쫓아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거야? 어떻게 하면 잘하고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납될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그것을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완벽한 수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일평생을 나를 혹사하는 잘못된 인식 구조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면 안 돼. 나는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더 잘해야 돼. 더 해야 돼. 잘하고 있는

했는데도 이런 생각으로 자기 비하는 끝없는 악순환의 자기 노력을 낳고 그 노력으로 인한 성과는 결코 나를 즐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하죠.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뭐를 뭐를 해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내면화의 목소리로부터 또는 남편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그 목소리 속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너는 무엇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비하 다음에 과도한 노력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하는 것에 맞서야 합니다. 나는 이것으로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이런 것에 맞서서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해냈어. 나는 즐길 수 있어. 이렇게 나를 비하하는 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습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주 과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노력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까지가 정상 범위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체크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완벽주의는 저는 그것을 덫이라고 제가 가끔가다 말을 하는데요. 덫, 내 머릿속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인정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덫 같은 생각. 그래서 과도하게 나를 혹사하는 완벽주의의 덫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덫 때문에 마음에는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 없으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다 결국은 나 자신도 잃고 주변 사람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도 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흐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문득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질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꽃도 계절을 기다린 후에야 피어나듯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조급함 대신 믿음을, 걱정 대신 평안을 품는 이번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0: 시간에는 포항 우리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존귀히 여김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강사가 한 여성을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칠판에 이름을 적게 하는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아주 절친인 사람 20명의 이름을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다 20명을 이제 적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 중에 그래도 조금 덜 친한 사람 이름을 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은 가장 먼저 이웃의 이름을 지웁니다. 그리고 강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또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이 회사의 동료나 친구나 이웃들, 그게 대부분의 이름을 다 지워 나갔습니다. 이제 칠판에 네 명만 남았습니다. 부모님과 남편과 아이였습니다. 강사는 다시 한 명을 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부모님의 이름을 아버지, 어머니 점점 지워 나갑니다. 이제 이름은 딱 두 개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이입니다. 강사가 한 명을 더 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아이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여인이 아이의 이름을 지우고 난 이후에 펑펑 우는 겁니다. 너무나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말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많이 울고 난 이후에 이제 강사가 물어봅니다. 왜 아이의 이름을 지웠습니까? 모두가 아주 긴장하면서 숨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은 우리 곁을 다 떠나갈 것입니다. 내 아이도 나중에 장성하고 성장하면 다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지낼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생각났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로동혈이라는 이 사자성어입니다. 해로동혈,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하자는 부부의 굳은 맹세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흔히 친구 한 명 잘 만나면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부는요, 친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향해서 떠나는 이 배와 같은 겁니다. 때로는 서로가 등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돛을단 배의 독과 같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부부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부부가 이 같은 것을 바라보면 절대 마주 볼 일 없어서 좋겠네요 하는 거예요. 절대 마주 볼 일 없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마주 보면 계속 상대방을 뭐합니까? 자꾸 뭔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자꾸 상대방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좀 밥 먹을 때 좀 쩝쩝거리지 말라고 그러고, 당신은 눈빛이 왜 그렇냐고, 또 입은 왜 그렇게 튀어나왔냐고, 저 집의 남편은 이 집의 아내는 이랬던데 당신은 왜 성질도 그렇냐고. 여러분, 그러면요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아주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좀 멋지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항상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3층에 보면, 우리 성가대 연습실 보면 거울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도실에 있더라고. 제가 다 갖다 놨습니다. 나가면서 바로 볼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시 멋진 모습 보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고 싶어.

이상하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목이 왜 돌아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을 바라보면서 가지만 한 번씩 슬쩍슬쩍 옆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지. 아이고 오늘 주방에 음식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정말 안내 보신다고 고생 많았고 차 운행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서로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말이고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한 번씩 보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시작! 이런 목은요.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가다가 아주 깊이 묵상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는데 한 번씩 보시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아름답게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정말 진심으로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아주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존중하고 있는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하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과 그 예배의 삶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할 때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무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람이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뭐 지인이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낯선 사람이나 직장 동료나 심지어는요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행동은요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아껴줄 대상은요 무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남을 먼저 인정해 주는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구되는 말씀이 뭐냐면 17절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 구분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동일한 창조물로 인식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경의 넓이도 함께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면의 실제적 증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자에까지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그 현실적인 존재들이 때문에 반드시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부끄러운 현실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아마 빠따를 치셨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일상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고 더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와 그 비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요, 삶의 일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삶과 일상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핑계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고 핑계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그 병자가 예수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뱀에게 물렸지만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는 이 놀란 하나님의 역사들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잘 경험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괴리감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현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격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말씀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요, 내 능력과 방법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시작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이의 간격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주는 광야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낸다는 것은요, 어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도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금 힘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뭔가 거창하고 거대한 일을 너희가 이루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한절 한절 내가 생명처럼 부여잡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선한 영향력, 정말 자연스럽게 따르고 싶은 그 영적인 권위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요, 이 권위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을요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해도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절대 권위는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지위나 그 힘으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권위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따를 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능력이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권위에 다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따르고 싶어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요, 권위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권위주의적인 사람들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재에 있는 이 노스 카운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는요, 특별한 행동 강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중 프로그램입니다. 이 고등학교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고등학교예요. 1년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샤인혼이라는 교감 선생님이 첫날부터 부임했는데 이 학생들 간의 이 폭력 사태를 대하면서 하나의 행동 강령을 내세우면서 실행에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움을 존중하고 학교 재산을 존중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말투와 행동의 다름도 존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법제를 만들어서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학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존중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칭찬으로 독려합니다. 학생들도 서로 간의 다툼 이전에 진심을 담아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사를 먼저 함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관계가 돈독하게 쌓여져 갑니다. 이 존중 프로그램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존중하는 방법까지 터득하는 학생들은 이 학교 생활에 점점 활기를 찾게 되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그리고 수업에도 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50명이 넘던 대학생들이 완전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교사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학교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얻어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이런 보기 싫은 사람도요 계속 보면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주인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시간과 뭐내 물질까지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 완전히 극꼰대, 선함도 없고 너그러운 마음도 없고 나를 존중해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잘못된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 놀란 의미의 말씀입니다. 좋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요, 더 고차원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떠나고 싶은 자리, 내가 보기도 싫은 사람, 억지 부리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누가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그들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되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내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기 싫은 사람, 만나지 않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끝까지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300명이 되는 이 정치인들 보십시오.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각자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념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자신의 삶을 지도해줄 수 있는 권위자가 없는 게 오늘 현실이란 말입니다. 권위자가 없으니까, 믿고 따를 만한 권위자가 지금 우리 앞에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일에는요, 그 일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타인에 대한 존경을 찾아보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 어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른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의 어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용서의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어른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타인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훈계보다는 삶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게 진정한 믿음의 어른인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 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어른의 그 뒷모습을 잘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전문가인 이 에리 포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잃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관심일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하는 마음과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존경한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집에 다리 긴 개가 있고 꼬리 긴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싸웁니다. 어느 개가 이길까요? 꼬리 긴 개와 다리가 긴 개 둘이 붙었습니다. 어느 개가 이길까요? 그렇죠. 힘이 센 개가 이깁니다. 왜 힘이 세겠습니까? 주인이 주는 먹이를 잘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힘을 주면요, 분노가 강해집니다. 용서의 힘을 주면요, 용서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의 힘을 많이 주면 정직이 강해지는 겁니다. 정의의 힘을 주면 정의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다가 힘을 더 많이 주면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는가? 내가 누구에게 존중을 말하면서 내가 지금 그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과 여전히 다투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에 던지는 게 분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던지는 게 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면 뭐가 생깁니까? 팡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더 많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아,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0: 여러분, 사랑에 더 많이 힘을 보태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어떤 말도 이기는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져주는 대화의 내용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요, 다릅니다. 사실 지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면 억울합니다.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져주는 것은요, 이길 능력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양보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일어나게 해주었다는 자부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보십시오. 아이가 뭐 한 3살 때, 4살 때 한번 보십시오. 아빠 팔씨름이면 팔씨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지는 아버지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러면서 지주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와, 이겼다. 자부심 막 생겨나요. 그럼 뭐합니까? 또 하잖아요. 또 하자는 거예요. 막 그 아이의 마음에 자부심을 완전히 씻겨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세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하지만 져주기 위해서는요, 사랑과 배려만 필요합니다. 승부의 세계에는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습니다. 대화에도 이기는 대화와 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져주는 대화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화의 승부에서 이기면 승리감을 얻지만 져주면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왜 존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바로 존중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항상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성격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리더십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다라면 우린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내가 존중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노라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믿음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뱉는 말과 충동적인 행동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 평화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내 언행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GR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은 특별한 달이에요. 올해 6월 초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고, 지난 토요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기억하는 현충일이었지요. 또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했던 6.25전쟁을 기억하는 날도 있어요.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특별한 달이에요.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위한 좋은 정책을 세우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기도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효자라 하는 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김효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김효자라는 말은 경이로운, 놀라운, 불가사의한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경이롭고, 놀랍고, 우리의 지혜로 다알수 없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이지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며 이 세상과 우리 몸의 많은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가요? 우리가 함께 들은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더풀, 원더풀, 나를 구원하셨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원더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많은 지도자 또한 세우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기묘자, 놀라운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의 모든 일까지도 다스리시는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기묘자라 하는 분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기묘자라 하는 분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는 GR인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예수님은 나의 왕,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CEO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지금 이런 멋진 꿈을 갖고 자라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성공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랍니다. 저는 아주 고급스러운 명품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무척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복을 주셨어요. 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크고 큰 감사를 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만난 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흥분되고 기쁘답니다.
1: 여기가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0: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그곳은 성문 밖 강가였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고 더 많은 여자가 모여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모여든 여자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지요. 그날 예수님을 믿은 여자 중에 한 특별한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저희 집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친구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기꺼이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자를 도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진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주 큰 사업을 하며 부자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서 갖게 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나요? 그 돈을 사용할 계획도 세워보았나요?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학계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 천국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금도 은도 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은도 금도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꺼이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든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으스대거나 우쭐대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겠나요? 아까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겠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더 많이 갖기 위해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루디아는 무척 부자였고 그녀가 사는 도시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기꺼이 도왔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우리는 주여링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루디아는 얼마나 멋진 CEO였나요?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지요.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이 세상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하세요. 또 루디아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나누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감동하고 존경할지 전도사님은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뻐요. 또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꼭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돈,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믿음이란 그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지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 나누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으로 인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고신측의 내 마음 하나님 나라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가 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가 생명의 떡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성님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나온 다음에 한 부류는 뭐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 버렸지만 다른 한 부류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두 사람을 가릅니다. 중간은 없죠.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선명하게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나누죠.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를 합니다. 처절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날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인데요.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멸망하는 자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 옛날에 딱 한번 그때 멸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멸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멸망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를 어리석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아니 주말에는 놀러 나가야지 이 답답한 교회를 왜 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십일조하는 모습을 보고 얘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 돈이면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가방 사야지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분노를 드러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말하네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해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너를 무시하는데 지금 화를 내야지 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한다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를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막대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수확이 풍성했던지 창고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지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부자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면서 놀자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도 사고 연금도 사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12장 12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냐라고 칭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실 것인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80평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바보들 그렇게 조롱을 했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세상의 방법들을 말하면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죠. 조금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이란 말이 타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란 말입니다.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군가? 마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망하게 하는가? 바로 나는 지혜로워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누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 믿는 것보다 이거 먼저야 돼? 예수님 믿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야? 누가 이렇게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나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천국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0: 않다고 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0: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선비, 글 쓰는 자의 지혜로도 복음을 알수 없습니다. 변론가, 논쟁하는 사람의 지혜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나무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신명기 율법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었죠. 이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오한 철학과 지식에 관심이 있었던 헬라인의 눈으로 볼때 십자가는 천박하고 무식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지.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내려와가지고 신적인 능력과 파워를 보여줘야지. 근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1: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0: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0: 하나님의 능력이요
1: 하나님의 지혜니라.
0: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죠. 헬라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안의 제사가 수두룩 빽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향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버려야죠.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인데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다른 말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좀 세게 말씀드린다면 날 향한 하나님의 미친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잘 박혀있는 목과 같이 내 맘판에 박하고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0: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0: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서 콕 집어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를 불러주시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선이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0: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라는 신명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관점을, 내 시선을, 내 눈을 바꿔 주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대신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죠. 피가 터지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모욕을 하는데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립니다. 눈을 가리고 구타를 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이 그림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 그래도 천으로 좀 가려주는데 실제 기록에 의하면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십니다. 도리어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은 누구 살리기 위해서요? 날 살리기 위해서. 다른 누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고 날 살리기 위해서,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벌레받아 못한 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니까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통곡하면서 흐느끼게 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 안에 푹 잠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좀 부족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나의 공로가 조금도 0.0001%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십자가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약해지니까 자꾸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주장만 합니다. 내 생각이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깨지든지 말든지 분란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 그래 그럼 나는 개바파야, 그렇게 말하며 서로 분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높이며 분쟁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의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각색해보자면 세상에서 하는 방법, 시장에서 하는 방법, 회사에서 하는 방법, 정치에서 하는 방법들을 필터링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사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쪽 각막을 이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다시 보게 된 눈을 가지고 아무 것이나 보며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의미 있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보혈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섬김의 길, 그 희생의 길 나도 한번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0: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신다고요?

0: 예수님께서 하신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죠. 그러기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헌신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수고, 십자가가 빠져버린 봉사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아 실현, 내가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는 십자가로 출발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PR을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받을 그런 사람 아니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가 있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그 위에서 자꾸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자지라고 말씀합니다. 손해보라고 말하죠. 역설이죠. 죽으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면 높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포기하면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십자가 때문에 울었던 눈물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당했던 희생은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내했던 손해는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포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의 행진이죠.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제럴드 무어라는 유명한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한 번도 독주 무대를 열지 않고 유명한 성악가들의 반주만 했는데요. 그는 혹여나 자신의 반주가 성악가들의 노래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의 피아노 소리로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눌려버렸던 적이 있음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위대한 반주자를 위한 특별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주회에서도 그는 여전히 유명한 성악가들의 노래를 돕는 반주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위대한 반주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또 친구 다윗을 향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라고 했던 왕자 요나단도 생각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명예나 위신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낮췄던 사람들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고 하나님께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의 이 겸손함을 본받아 서로 낮아지고 복종함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 스승으로 가가와 도요히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톤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했는데요. 귀국한 후에는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도와 사회사업, 농민운동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친지와 교회에서 찾아와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요. 그날 밤 그는 몹시 번민했습니다. 이왕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자답게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밤새 몸부림을 치다 다음날 결론을 얻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몇 가지 살림도구만 수레에 싣고 빈민굴로 찾아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서 결론을 얻었던 겁니다. 주님이라면 목숨을 끊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 받들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었기에 섬길 자를 찾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실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며 청소와 어린아이를 돌봤던 그의 삶은 70이 넘도록 아주 보람 있는 생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굳건한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봉구 김신석의 오직 내 안에, 이어지는 찬양은 세연의 주님 뜻대로, 끝으로 김명식 박영태의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이어서 들을게요.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이 말은 억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실업가 카네기의 묘비명입니다. 집이 가난했기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성장했던 카네기는 이 묘비명처럼 남을 잘 섬김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장 직공으로 시작해 억만장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생하며 공부했기에 가난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많이 열어줬고 도서관까지 지었고요. 또 그늘진 사람들을 돕고 문화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카네기에게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무슨 일이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후하게 대접해 열심히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에 힘쓰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권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8, 19절. 근심 속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발이 통제력을 이르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의 다정함과 긍휼히 여기심을 인정하면 몸을 다시 가누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안위하고 보호하십니다. 근심, 갈등, 위험이 언제 공격하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곳, 그 상황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만 빈센트 빌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당신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당신이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상기하라. 이렇게 말해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 말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이길 겁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저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안위하시며 항상 그곳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우수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치,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의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린다는 이론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따라 실제로 1,000원의 가격이라면 990원 등으로 살짝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니콜라스 개강은 이 실험이 진짜인지 궁금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는 똑같은 빵을 200개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판매했는데요. 절반은 2프랑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1.99프랑에 판매를 했는데 한국 돈으로는 약 50원 정도의 작은 차이였습니다. 실험을 반복한 결과 빵이 2프랑인 경우에는 45% 정도가 구매를 했고 1.99프랑인 경우에는 59%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돈은 50원 정도의 차이였지만 판매율은 거의 15%가 높았던 겁니다. 니콜라스는 우수리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원 단위의 작은 금액이라도 심리적인 장벽을 실제로 낮춘다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판매율이 월등히 높아지듯이 우리 교회들의 문턱이 조금만 낮아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이 월등히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죄인들을 거리낌 없이 찾아가고 함께 교제하시고 회심시키셨던 예수님처럼 예배당에 누가 오든지 웃으며 환영하고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장...

0: 동성교회를 섬기시며 포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섬기시는 이유림 사회복지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북구보건소 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이자 전문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이유림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성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 함께 인사드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명을 돌보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네요.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활동에 대해서 또 선생님께서 맡고 계신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예방, 치료, 연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위기 상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크게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팀, 대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 정신건강 증진팀, 그리고 자살 예방 관리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현재 자살 예방 관리팀 선임으로서 자살 예방 교육과 행사,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중요하고 참 무섭기도 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1: 많은 분들이 자살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조금 약간 거부감, 무거움, 무서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 무섭고 무겁다기보다는 좀 슬프고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그렇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복지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라고 하면 폭넓은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략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습니까?
1: 네, 정신건강복지는 단순히 정신질환 치료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고립감 등을 예방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전반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의 핵심입니다.
0: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저희가 뭐 몇 년째 계속 접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보세요?
1: 한국 사회는 경쟁과 비교 문화가 매우 강하고 실패나 어려움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불안, 고립, 관계 단절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기 상황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이기에 앞서서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가 협력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인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으로 그분들의 재기를 또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또 일하시면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요즘 흐름이나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최근 자료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최근에는 청년층의 우울감과 고립 문제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고요. 몇 년째. 네. 또 이제 작년 이제 정말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단절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SNS나 온라인 환경 속 비교와 고립감, 수면 부족 등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연령층의 문제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전 세대에 걸쳐서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일부 세대 또 일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전 분야 또 전 세대로 퍼지고 있다. 조심해야겠네요, 우리 모두가. 이 위험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는 계층이나 연령대 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직군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최근에 이제 청년층과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사회 관계가 단절된 이제 중장년층에서 위험 신호가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견디려는 성향,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 정서적 고립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0: 하루는 평범하게 생활하더라도 장기간 무기력감이나 수면 문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에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돌아봐주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이런 분들을 분별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그런 팁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0: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는 갑작스러운 무기력감,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는 행동, 사는 게 의미가 없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한다던가, 수면이나 식사 패턴이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정리하거나 유난히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함이나 감사 인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괜찮냐 하는 질문으로 진심을 건네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또 이것도 놓치기가 참 쉽겠네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듣게 됩니다.
0: 실제로 현장에서는 겉으로는 밝고 일상생활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큰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위험은 단순한 외형이나 성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감정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사례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렇군요.
0: 그러다가 아, 저희 이제 보건소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본심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사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주변에 평소에 다른 어떤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가 있다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상적인 안부를 나누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아무래도 주변에서 그런 변화들을 민감하게 잘 살피고 또 도와준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자살을 이제 결단을 하시는 그런 네네, 분들을 네. 보면 진짜 그 한 순간을 넘기기가 힘들어서 또 내 주변에 나를 붙잡을 단 한 명이 없어서 이제 그런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을 하면 집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은 이제 어떤 현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굉장히 많죠. 네.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저 사람은 안정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라고 방심을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되고 느껴지면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1: 네.
0: 그 한 사람이 서로서로 대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1: 네.
0: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1: 뭔가 내 동료 또 내 가족이 평소와 많이 다르고 정말 이상하다
0: 그렇죠,
1: 싶을 때는 그렇죠. 용기 있게 다가가서 한번 말을 건네볼 수 있는
0: 네.
1: 한순간 한 명의 사람 참 중요할 수 있겠네요.
0: 네.
1: 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을 쭉 하실 때 가끔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본인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질 때 있지 않으세요?
0: 저 소진이 될 때가 네.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상담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 번씩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맨날 우울한 얘기만 들으시면
1: 그렇죠.
0: 선생님도 되게 기운 빠지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상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가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퇴근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업무로서 분리를 시키고 또 저희 안에서도 이제 동료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동료들끼리 이런 경우가 있었더니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들 나누기도 하고요.
1: 네.
0: 또 저희 같이 이제 신앙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와 중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회복하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1: 네, 서로가 서로에게 상담자가 되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고 계시네요. 자,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며 포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섬기시는 이유림 사회복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며 포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이유림 사회복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쪽이셨나요?
1: 전혀요. 전혀 아니었고.
0: 전혀 어쩌다가?
1: 아니었고,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0: 와, 완전히 다른 쪽이네.
1: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한 2년 하다가 근데 이제 디자인, 이제 산업 디자인 쪽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일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물론 이제 뭐 클라이언트들이랑 회의도 하긴 하지만 계속 작업을 하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유형인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0: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상대하고.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야 뭐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하고 뭐 이런 거에 즐거움을 얻지만 또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0: 그게
1: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삶. 어느 순간 뭔가 내가 이 사회에서 부유하는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좀 의미가 있고 싶다 해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0: 네네.
1: 지체 장애인들에게 이제 뭐 미술을 좀 가르쳐준다거나 디자인 일로 좀 봉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구나.
0: 적성에 맞는구나.
1: 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또 이 심리상담 쪽에 계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그쪽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심리상담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전향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 원래 전공은 심리상담이고 심리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사회복지 영역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같이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했던 거죠.
0: 네. 과감한 결단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로 인도를 해주셨네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유림 선생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 신앙생활은 이제 미취학일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이제 처음 갔었고 현재까지 이제 줄곧 신앙생활을

0: 있습니다.
1: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향하셨는데 중요한 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0: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그 저희 제가 청소년기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좀 작은 개척교회거든요. 몇 명 안 되는 청소년들끼리 굉장히 좀 단합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뭐 청소년 무슨 행사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같이 막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1: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던가요?
0: 아무래도 사춘기 때다 보니까 온 세상에 반감이 있고 온
1: 맞아요.
0: 세상에 그랬던
1: 맞아요.
0: 시기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랑한다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 감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1: 그게 최고죠.
0: 네.
1: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종종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0: 제가 한동대를 나왔는데 선교 동아리를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노방 전도를 하는 훈련을 그때 막 했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소시켜줬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를 볼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전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1: 자연스럽게.
0: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해볼래? 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다 끝나고 상담 회기를 다 마치고 나서 혹시 제가 사적으로 이런 것들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이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신앙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의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예배랑 공동체 안에서 점차 회복되어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전도하시고 네. 또 내담자들과 함께 그분들을 도와주시면서도 필요하다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지혜롭게 잘 전해주시는군요.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0: 맞습니다.
1: 또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하시면서 신앙인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도 종종 있으시죠?
0: 네, 있습니다.
1: 어떨 때 힘드세요?
0: 사실 이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분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주할 때 좀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는데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함께 아파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냥 섣부른 조언이나 옳고 그름을 먼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 곁에서 그냥 조용히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돌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정말 중요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괜한 간섭을 하는 게 아닌가.
0: 네.
1: 내가 괜한 오지랖으로 저 사람 끼어들어서 핀잔만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1: 예.
0: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돕고 싶어요. 그 마음은 아는데 신앙적으로 정죄를 하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1: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군요.
0: 네. 근데 사실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래서 괜찮아 힘들어 하고 우리가 그 힘든 점이 뭐냐면 내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1: 맞아요,
0: 때문에 부담이
1: 맞아요.
0: 되고 힘들고 하는데 우리가 해줄 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힘든지 그래서 힘들었구나 들어주는 거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넘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말씀에 비추면 이렇게 해야지. 네가 기도를 좀 덜한 건 아니야? 이렇게 나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떠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까지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안타깝지만 네.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한다면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옆에 머물러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같이

0: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되 해답을 제시하거나
1: 그렇죠.
0: 판단을 하지 않는 것. 물론 머릿속으로는 판단이 될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좀 참아내야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 정도만 해도
1: 큰 힘이 되죠.
0: 그분에겐 큰 힘이 된다.
1: 네,
0: 정말 큰
1: 맞습니다.
0: 힘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고한 시기, 고한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 내가 죽으면 슬퍼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괜찮은지 그 사람의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0: 잘 알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비신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으시겠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 동료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1: 사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저를 제외한 팀원 모두가 비신자분들이셨어요.
0: 정말요?
1: 그래서 처음에는 말, 행동, 막 작은 태도 하나까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더 조심하고 스스로 돌아보며 생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0: 굉장히 부담스러우셨겠네요.
1: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팀원이 많이 늘고 그 안에서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0: 성사님이 전도를 좀 하셨나 봐요.
1: 제가 전도를 한건 아니고 알아서
0: 하나님이
1: 들어오셨습니다.
0: 하셨네요.
1: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원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기도를
0: 정말
1: 했었거든요.
0: 중요한 기도를 하셨네요.
1: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서 지금은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예전에 약간 느슨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다.
0: 그럴 수 있죠.
1: 반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함과 위로가 될수 있길 바라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유린 선생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길잡이와 또 모범이 되어준 멘토가 누구신지 참 궁금한데요. 한번 나눠주시죠.
1: 제삶 속에는 감사하게도 많은 신앙의 멘토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신앙의 멘토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늘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묻고 결정을 하는 분이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상을 어떻게 입고 살겠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반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0: 어머니의
1: 나요?
0: 사랑이 전해지시죠. 그렇죠.
1: 그래서 말보다 삶을 통해 이제 신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순간에도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눈물로 중보를 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정말 멋진 어머니, 또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유린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또 일과가 바쁘시잖아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참 중요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또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1: 진짜 두 아이의 엄마로 또 아내로 또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0: 굉장히
1: 생각보다 쉽지가
0: 바쁘시겠어요.
1: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놓치고 또 신앙적으로 조금 멀어졌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교회에서 올해 전교인 성경 1독 읽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교인이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온 가족이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도 많지만 함께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참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하루

0: 속에서 마음은 네.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심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 온 공동체가 같이 하니까 네, 힘이 날 것 같아요.
0: 네, 네. 매일 이제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입니다 이렇게 톡이 날아오거든요. 그럼 약간 오늘은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면서 더 이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래 오늘 이걸 해야 돼 그렇죠. 하는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그게 바로 또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인적인 여가 또 취미 활동도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멋쟁이세요, 선생님 이렇게 뵈니까.
0: 저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체력적인 그 건강, 이제 어떤 중요하죠. 지적인 성장도 좀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이랑 돌봄 일을 하다 보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의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아이를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시간을 내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영하고 이제 러닝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1: 대세가 또 러닝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뛰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땀을 좀 빼다 보면 막 몸과 마음이 좀 복잡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리되고 좀 씻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이제 어학 공부도 조금 소소하게 꾸준히 조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어플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바쁜 일상 속에라도 짧게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그래 난 노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작은 그렇죠.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오전에 이제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아침 시간에 이제 독서 시간을 혼자 정해놓고 책을 또 조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대단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유림 선생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의 모든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세워두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1: 네.
0: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가장 큰 비전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은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엄마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어머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던 것처럼 저 역시 아이들에게 말보다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길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작은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가장 앞서서 또 실천하고 계신 우리 이유림 선생님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삶, 또 가정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 가시길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장성교회를 섬기시며 포항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이유림 사회복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웃음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0: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뉴욕에 한 부자가 골동품을 많이 수집했어요. 그리고 그 골동품을 수집해서 너무 귀하니까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럽으로 장기간 6개월 정도 출장을 가게 되고 그래서 기간 가운데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 걱정이 되죠. 무슨 보안 장치를 다 설치는 하겠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국립 끝에 뉴욕에 골동품을 파는 가게로 가서 그럴듯한 골동품 가짜 진짜 아니고 이미테이션을 사서 집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짜 자기가 소정하는 비슷한 골동품에는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이렇게 낮은 가격을 붙여놓고 가짜에게는 20만 달러, 30만 달러, 50만 달러 이렇게 가격표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정말 유럽을 갔다 6개월 만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무슨 보안장치를 했는데도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가격표 매겨놓은 대로 가짜인데 비싸게 매겨놓은 그것만 딱 없어졌어요. 진짜는 그대로 두고 가짜만 들고 간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매긴 가격표대로 그 가격표대로 움직여요. 사단이 정말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격표를 매겨놨는데 거기에 그것이 비싼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아가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의 상황이 어떠냐면 가만히 있어도 타락하는 도시예요. 양쪽에 항구가 있고 끊임없이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가게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한 도시인데 부한 도시는 반드시 향락과 퇴폐 문화가 같이 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타락한 사람을 일컬을 때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 도시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거기에 선발된 1,000명의 신녀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여자 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제사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겉모습, 여기에 치중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실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속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장의 내 세포는 2시간 30분이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혈구, 적혈구 있는데 이거는 뭐 48시간, 120일 지나면 적혈구 같은 경우는 120일이 지나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뇌세포는 60년, 그리고 뭐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은 6개월, 그리고 피부는 한 달이면 한번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뼈도 7년마다 새롭게, 옛날 뼈가 아니라 새롭게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15년, 20년, 30년이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새로워졌을까요? 육적인 몸도 새로운 것을 덧입어요. 그러면 영적인 몸이 새롭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늘 그대로라 그러면 영적인 위기 신호가 지금 감지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낡아짐 때문에 때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라는 단어가 에카케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잃다, 불타던 마음의 열정이 꺼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낙자가 낙심이 떨어질 날,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뚝 떨어지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낙심되죠? 옛날 같지 않을 때,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겉사람이 후패질 때 우리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거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산 물고기는 작아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주면 됩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눈꺼풀도 처지고 왜 이렇게 귀는 안 들리고 뭘 씹어도 잇몸이 흔들리고 그럴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거룩한 말씀, 하나님, 거룩한 말씀,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영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겉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육신적이 약할까, 왜 이렇게 후패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에 주름이 없어야 돼요. 우리 피부에 주름보다 우리 인격에 주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속을 갖고 갈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중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한 것이 뭐냐? 중한 것은 오늘 성경 영광이라고, 경한 것은 고난과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9세기에 러시아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정치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시베리아 노동형에 처해야 돼요. 중노동하다가 한 8년 만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 잠깐에서 사형 집행이 중지되고 사면되었어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서 갑자기 건져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선물이야. 선물이죠.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 그리고 다시는 소망을 잃지 않을 거야. 자, 인생은 선물이에요. 호흡하는 것도 선물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내가 일하는 것도 선물이요.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도,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죽었다 살아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죽음보다, 죽음에서 건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올림을 당했으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소망을 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삶이 새로워지고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죄압을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 같은 명작들이 그 사건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환란을 극복한 사람, 영광이 뭡니까? 환란을 알겠어요. 고난은 우리가 늘 있으니까. 영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광이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 받은 것이 영광이에요. 환난을 이긴 자가 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난과 함께 걸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얘기해요.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얘기합니다. 가벼운 것 집중하지 말고 무거운 것에 너의 삶을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영광을 추구해요?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가 뭐예요? 그 나이테 자체가 나무가 고난받은 흔적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아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곳에서 물을 뽑아 올리고 약성이 강해집니다. 그 열매가 약성이 강한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영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고난이 그냥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은 없을 거예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요 영광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닥친 고난이 더 크게 보입니다. 목사님, 고난 한번 경험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병 중에 투병하고 있고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고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은 경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고난이라는 것, 이게 문제들이잖아요. 이 문제들의 무거운 것들을 거기 올려놓지 말고 오히려 영광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쟁기에 덜커덩보가 걸렸어요. 파보니까 보물이 묻혀있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으니까 집에 보물 두면 안 되니까 전부 밭에 심었는데 그 밭에 숨겨둔 사람도 죽고 나니까 그 보물이 그냥 아무도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느 날 후손이 쟁기질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내 밭이 아니니까 덮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중한 가치로운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봅니다. 그 밭과 지금 판 거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아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이 밭 쓸모없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건 가벼운 거야. 왜 무거운 것 가지고 가벼운 거 살려 그래.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속으로 생각합니다. 모르는 소리 마라.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이쪽이 훨씬 더 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이 밭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꺼내는 순간 무게가 역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 영광에 집중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영광에 집중하지 고난만 경험받은 사람들은 영광에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중학교 때 잠깐 육상을 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났는데 저희만 그냥 운동장에 가서 계속 돌고 운동장 돌고 뛰기 하고 그 어린아이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운동을 안 했어요.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요. 운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한 번 딴 선수들이 또 따요. 왜 그랬습니까? 영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고난을 가볍게 여겨요. 영광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해요.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잠깐

시간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실 영광에 주목할 수 있는, 무거운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FC 바르셀로나에 마스체라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수비수예요. 센터백입니다. FC 바르셀로나 전성기가 2010년에서 아마 18년 요 상간인가 봐요. 이 상간에 리그 우승을 5번, 챔피언스 우승을 2번, 그리고 뭐 잔잔한 대회는 어마어마하게 우승했어요. 가장 전성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골은 몇 경기 만에 넣었냐면 무려 319경기 만에 한 골 넣었어요. 골이 없어요. 근데 이 선수의 가치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주목합니까? 골 넣는 선수, 어시스트 하는 선수, 개인기로 돌파하고 기술을 보여주는 선수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팀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센터백, 이 선수의 활약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공격해도 다 막아내요. 상대 공격수를 그냥 지워버려요. 여러분, 보입니까? 카메라가 수비수 집중 안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건 알지만 모든 중요 지점에는 골 넣은 선수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 보면 이 선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선수가 있기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보이는 것에만 착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인생은 뭘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도 보는 싸움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에, 어떤 날은 한밤중에, 어떤 날은 예측하지 못하시는 공격, 어떤 날은 동쪽, 어떤 날은 서쪽, 어떤 날은 남쪽으로 공격하는데 다 막아내요. 저쪽이 어떻게 알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첩자가 있는 줄 아는데 아람 오전 외를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엘리스 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머리에 생각만 해도 이미 어디로 공격할지 아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면 죽이면 되겠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단에 있다는, 도단 작은 성에 있다는 알고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합니다. 아침에 사원이 일어나 보니까 성이 포위됐고 자기들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포위됐는데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저쪽보다 우리가 많다니 말이 안 돼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우리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눈은 우리가 보는 육안의 눈이 아니에요. 눈이 열렸는데 저쪽의 군대보다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과 훨씬 더 많은 역전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시간대예요.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동시대에 예배하는데 들음이 다르고 봄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믿는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 44세에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게 되면 얼마나 절망이 찾아올까요? 사람들이 이제 밀턴 끝났어. 그때 밀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이 먼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눈먼 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그리고 67세에 우리 아는 신라건을 지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그 전에 눈이 멀쩡할 때 엄청난 저자가 한 게 아니에요. 눈이 멀고 보이지 않아요. 어떤 눈일까요? 보이지 않는 눈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남이 못 본 눈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망신주려고 하고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도록 미혹해요. 그래서 세상 가치에 집중하고 세상이 가치롭다고 가격매기면 그 표에 근거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 인생을 탕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오늘도 속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에 집중하시고, 무엇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가 있나 봐요. 늦은 시간대 이 주차의 달인이라 그러고 유튜브에 나온 영상인데, 아파트의 주차장에 양쪽에 차가 돼 있고 중간에 양쪽에 차가 다 선을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물고 주차를 했다 보니까 여기에 그 차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자리밖에 없어요. 문을 열고 나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운전자가 후진해서 딱 들어가요. 어? 못 나올 텐데? 그 문을 열고 옆이 받쳐서 못 나오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내려서 앞 펌프로 가서 손으로 밀어요. 밀더니 탁 들어가더니 삑 누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양쪽에 차가 선을 묶고 있기 때문에 이 차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중립에 놓고 앞에서 민 거예요. 한번 들어갔던 그 흔적에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민 거예요. 저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양쪽에 차를 세우는 분이 내가 이렇게 세우면 다른 사람이 여기에 주차할 수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양쪽에는 한 사람만 하면 차를 그렇게 되지는 않죠. 가능하면 이쪽에 바짝 붙여줘서 나올 수 있도록, 양쪽엔 열려있으니까 이분들은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넌 사람들을 한 번만 생각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떠난 그 뒤에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일을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질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가해질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하는 방식, 태도는 전혀 달라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있어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면 인생에 고통이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병들고, 당연히 늙어지고, 당연히 힘이 없고,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전부 바깥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당기고, 그리고 펴고, 그리고 윤기를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은 고난이 오면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고 성금같이 나온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피조세계는 육안으로 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0: 그래서 그저 하나님 이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정도 범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훨씬 더 큰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 평강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치열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남이 보지 못한 눈이 있어야 되고 환난보다는 영광을 봐야 되고 겉보다는 속을 들여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신앙 인격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광야학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세 가지 속과 영광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양학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615번 282에 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입시 시험 때 우리 제자가 이 곡을 시험곡으로 불렀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프론티어즈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대한 은혜 아니면.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0: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 여러분은 지금 조한곤의 하늘 편지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은

0: 주한곤의 하늘 편지.
1: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제주 선교 그 전쟁의 서막. 1901년 이재수의 난으로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 700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 7, 8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예제만 들어도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 설럽으로 야각이 끊어진 갱. 그만둬라. 내 목이 달아난다. 제주도 방언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들처럼 자신들도 죽는다는 말이다. 제주도는 뱀이 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뱀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다. 그 옛날 김영사 굴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으며, 또 뱀을 숭배하여 시집갈 때 섬기던 뱀을 항아리에 담아갔던 동네도 있었다. 미신을 타파하기 위하여 이기풍 선교사는 집집마다 모셔놓은 구렁이 때려잡기 운동을 하였다. 이 운동은 동네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었고, 멍덩이를 들고 온 주민들에 의하여 몇 차례나 죽을 뻔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우상들과의 싸움의 시작. 사탄과의 전쟁의 서막이 선포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는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세상에 잡초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번져서 성가하시던 푸성기가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름 모를 들풀이 효능 있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아무데도 쓸데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주께서는 그 가라지와 곡식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시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두어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 가라지는 영적 세계의 잡초죠. 정말

쓸데없어서 불에 던져질 것들입니다. 초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며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죠.

바다 짐승들과 새들에게도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우리에게야 복주시기를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파이디온 앨범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2429님 사연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늘 자녀들과 도서관에서 큐티 말씀 묵상하며 내일 주일 예배 은혜를 기대함으로 소망하고자 합니다. 신청곡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네. 2429님, 여러분들 어떻게 경건의 시간 함께 자녀들과 하십니까? 네, 2429님께 아직 안 하고 있다면 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같이 이렇게 펼치고요. 경건한 시간, 이제 큐티 시간을 가지시면요. 정말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부모나 똑같잖아요.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주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부침이 많습니까? 지금 그 잘나간 사람 앞으로도 계속 잘나갈까요? 그럼 지금 어려운 사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 될 때나 때로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살아보면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정말 깨달아지는 진리 아닌가요? 2429님은 그걸 이제 실천하고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말이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사연이지 않아요? 네, 2429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신청곡 팀 녹 워십 앨범 중에서 띄워드릴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네, 이번 사연은요. 아이고, 네, 단골 가족이십니다. 6634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요. 죄지마트 노래구주 가이펜로드 아저씨 노래 신청곡. 지난 금요일 이사 가셨던 저희 행당 프로지오 아파트 1301호 2호 주민분에게 선물곡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6634님 항상 이렇게 주위를 살피셔요. 이제 우리 그 장애인복지관 그 식구들 위해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누나 위해서 신청해요. 네, 이런 사연도 항상 주시고 하시는데 오늘은 또 이제 1300

1호 사시고 이사 가신 네, 이웃 주민분에게 선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이인데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주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 오늘은 이 사연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여러분 혹시 저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옆집하고도 대면대면하고 저 인사도 안 하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그런 게 뭐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는데 그 당연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고쳐야 돼요. 예, 먼저 이렇게 미소 띄워주시고요. 그 이웃에게 먼저 마음 열고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목사님. 깡패인지 아닌지는 좀 보면 알지 않을까요? 좀 그래도 몇 달 이렇게 지내보면 알지 않을까요? 깡패이시면 좀 무섭긴 하죠. 깡패이시면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시라면 믿음의 이제 그 깊이가 더 크신 어른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런 분들도 또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 아닌가 하는 생각도 6634님 사연 보면서 하게 되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들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네,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앱으로 사연 주시면 또 그거 무료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 추첨을 통해 보내드려요. 6634님 신청곡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가이펜로드 앨범으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위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항공기 안에서 장애 아동용 보조기기 사용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장애 아동 가족의 이동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 연대와 한국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등은 지난 10일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장애 아동용 보조기기 사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아동은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어 목과 허리를 스스로 지지하기 어렵고 보조 시트 없이는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안에서 보조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가족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비행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장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장애 특성별 대응 방법을 담은 재난안전가이드가 발행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폭염경보 상황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대처 방식이 달라야 한다며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2026년 1호를 발행했습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이동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폭염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지 않고 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5월에 피기 시작한 장미꽃들이 한창 전성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장미꽃의 축제도 열리고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자태와 향기를 뽑는 장미는 가을 지나 초겨울까지 피고 지는데요. 잘 자라고 끈기 있게 성장하지만 벌레가 또 많이 꼬인다고 하네요. 우리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돋보인다 싶으면 회방꾼이 따라붙죠. 느슨하게 풀어지기 쉬운 계절인데요. 성도의 중심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0: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 정문 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지요.
1: 대홍단에서 태어났고 대홍단에서 군대를 갔었고 거기서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12살 딸아이와 함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 이 말씀부터는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게는요, 한국에서 알게 된 교회 친구가 있어요. 정말 짓궂거든요. 계속 자기랑 같이 천국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먼저 가봐. 나 그리고 옆자리에 하나 내놔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봐서는 너무도 대단한 애국하는 친구입니다. 애가 셋이

0: 거든요. 애새 딸린 애엄마인데도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주여 주여 먹이시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 사람 죽였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야 무섭게 너좀 그런 거 하지 마. 막 제가 그랬었어요. 한번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느님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느님이 잘안 보여.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저를 제가 목감 신일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일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좀 한번 만나보자 하고 저를 인도해서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강대성 목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게 병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와서 그럴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김일성이 찬양을 하면서 김일성 김일성 외치다가 한국에 와서 천주교를 갔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데 아니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이런 게왜내 탓이요? 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키가 160인데 정말 뚜껑이 열려서 162까지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네, 제가 왜내 탓을 외쳐야 되냐. 저 그래서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먹을 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가 너무도 많아서 1분 1초가 나는 너무도 아깝다고 북한에서 못 먹고 힘들고 그렇게 살던 내가 여기 와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고 정말 세상 멋을 다 내고 살고 있어서 목사님께 막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요. 놀다 오래요. 네, 놀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승인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냇 물이 흘러서 언제든 바다로 온다. 네, 지금은 방황하고 애돌아올지라도 언제든지 수하 성도님은 꼭 우리 하느님과 함께 할 거라고 본인은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 이런 데 서면은 처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저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감자 농사 기떡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렇게 감자만 먹으면서 저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정말 바닷물이 정말로 파란지, 기차 바퀴가 세 바퀴인지 고무 바퀴인지도 모른 채 17살까지 살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이었는데요. 땅마지기나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로다. 네, 북한법으로 한다면. 네, 내 땅을 다 뺏어서 뭐 공동으로 나눠 쓴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밤중에 너 나와! 데리고 나가서 그날 심장마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 가족은 정말 대홍단의 첫 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농가로 정말 지질이 구박받으면서 뭐 북한말로 한다면은 저희는 적대계층이었습니다. 네, 사상 개조가 되지 않는 계층.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요? 노동으로 김일성 그 김부자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물질로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바꿔보고자 신분을 탈피해보고자 첫 번째가 아니라 저는 감자를 먹기 싫어서 네, 나는 이전 감자 좀 그만 먹고 좀 골방 지역에 가서 백미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가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북한은 17살에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도 갈수 없었어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학교 때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래, 너갈수 있어. 가.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영예군인이라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전상자 비슷하게 네, 의가사 제대되신 분. 근데 그게 6.25 전쟁에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셔가지고요. 그런 전상자분의 선녀가 있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나도 군대 가겠습니다라고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누구를 보내겠어요? 네,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너는 그러면 민간 부대로 가라라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삼지연 비행장을 지키는 일. 군대도 따뜻한 지역에 갈 수가 없이 다시 정말 백두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얼굴 되게 반들반들하죠? 네, 북한 주민들에게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홍단이라는 곳에서 정말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백두산 밑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정말 제 볼은 볼터치를 하지 않아도 360벌이 빨갛습니다. 얼어서. 그러던 제가 한국의 부티에, 네, 한국의 화장품에, 한국의 식이요법에 이 얼굴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광고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요, 나를 보라. 내가 대홍단에서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했다? 근데 한국이 나에게 뭐 기회를 주는 거, 어디 가면 뭐 그냥 되는 게 있나?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나도 이거는 좀 미스터리긴 한데요. 하느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1: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김수아 대표.

하지만 김수아 대표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까지 이 탈북 과정이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 김수아 대표가 한국에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까지 이야기 찬송 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하나님 저를 구하셨을까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나 너무 좋은데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야 돼요?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진짜 신의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함께 못 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겠죠. 네. 아,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보이브에 신고하자라는 해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계급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은 또 누구나 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했었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받겠다고요. 네, 정말 제가 충성에 어영납할 수도 아니지만 마이크를 잡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에 가면 피가 뽑히고 살이 찢기는 마냥을 감행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자.

외국에 가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여성으로서의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는데 내가 꼭 거길 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 일이 닥쳤죠. 저희 언니가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닌 밤중에. 네, 정말 그 도시에서의 그 사람들은 확실히 시골보다는 많이 개화가 된것 같아요. 뭐 한국 드라마의 영향일지 아니면 그 어떤 국경으로 통해서 그 누구의 브로커에 의해서일지.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족과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뿐이잖아요. 뭐 이완용입니까? 북한을 팔아넘기겠답니까? 누가의 임무를 받고 뭐 김정은이 뭐 테러하겠답니까? 저희 언니네가 다시 북송돼서 북한을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사과 먹고 싶고요. 사탕 먹고 싶고 백미밥에 계란후라이 얹어 먹고 싶은 게 서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너네 이거 가는 거 잘못됐어. 내가 뭐 나중에 너희들에게 흰쌀밥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얼리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때려서 저희 형부가 이마가 함몰되고 턱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나와서 얼마 못 살고. 근데 그게 또왜 더구나 그랬던가 하면요. 가족 탈북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한 자리 꿰차려고. 북한도 동아줄 잘 잡으면 또 권력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멋지게 매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반항심이 됐죠. 그래서 무조건 가자.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8개월을 아예 완전 버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존심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그래, 가다가 죽더라도, 왜냐하면요, 탈북은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약을 넣고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었습니다. 정말 많이 쟀죠. 3년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거요. 정말 태평양에서 거래 찾기다, 풀숲에 떨어진 바늘 찾기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어떻게 눈빛을 보고 알겠습니까?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나를 중국에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눈치껏 보고 타문하고 해서 브로커를 통하게 됐고, 3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압록강이요, 사실 넓지 않습니다. 상류라서 저희가 이게 강 백두산 밑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백두산은 눈이 정갱이까지 옵니다. 정말 그렇게 추운 혹한의 추위에 저희가 마음을 먹고 압록강에 들어서서 강을 건넜는데요. 너무도 속상하게 거기서 중국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브로커를 못 찾아서 백두산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때늘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죽으면 말지 뭐 다음 생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죽으려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요. 그리고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중국 군인들이 저희를 덮쳐서, 그래서 아이를 은폐시키고 뛴다라고 뛰었는데 아이의 발자국을 보고 저희 아이와 언니를 잡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울면서 울면서 다시 큰 길에 나와서 그 아이가 간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나도 북송돼서 내 딸아이와 같이 살아야지. 내가 딸을 두고 어디 가서 혼자 잘살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요. 새까만 중국 승용차 뭐 이런 차가 한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희 딸을 데리고 지금 잡혀갔고요. 제가 조카를 데리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조카애하고 둘이서 이게 참 뭘까요, 여러분? 살려는 인간의 의지일까요?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차에. 그랬더니 차 세우고 창유리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리더니 중국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뭐 하여간 못 알아듣지만 마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에 태워서 어느 도시에 내려주고 저는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 60일 만에. 이렇게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살자. 그리고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아이를 데려가야지. 제가 그때는 그냥 운명처럼만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딸을 잃어버려야 됐을까? 아, 내가 과연 한국에 갈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딸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도움으로 간 것이 바로 연길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교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하교회. 정말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네, 정말 그 후레쉬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네, 아파트에서 그 선교사 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여성분 두 분이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 그분이 어떻게 왔는지

0: 언제 넘어왔냐 얘기를 하다가 딸을 잃은 엄마가 어떻겠어요? 그냥 물이 한강, 눈물이 그냥 한강물인 거예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울면서 딸을 잃어버렸다, 백두산에서. 그리고 나만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그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신 선배님들 그분들 다 오라고 하고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수아 씨가 살아서 여기 온 것은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느님이 뜻일 거라고, 꼭 살아서 하느님 따라 묵묵히 걸어서 한국까지 가고 딸과 만나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 순서가 돼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그날이 11월 7일이었는데 저희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생일날 밥한 그릇 못 해주고 생사도 모르고 한국으로 또 나오려니 정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분이 또 저희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배워줬어요. 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걸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노래만 불러라. 내일은 난 몰라요. 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 정말 버스에 앉아서도요, 두손꼭 잡고, 정말 중국 경찰들이 올라와서 막 검열할 때도요, 저는 진짜 내일은 모른다, 저는 그냥 하느님에게 제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조금 놀다 갈게요라고 하고, 참 이래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막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 좀 걸렸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좀 되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 기간에 저희 딸내미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딸이 어려운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요. 저기서 줄을 서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쫙 걸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딸내미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 와,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 진짜 저희는, 그래도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매개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가 있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중국에서,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다 찾아와서 온 가족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예전에 뭐 평양도 그랬지만 여기 서울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신의가 깊으신 분들이 계시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또 저희가 잘 사는 이런 날이 왔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너무 짠한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 너무 잘했죠? 네, 북한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들 보고는 죽을 때까지 붉은 길 지키자고 소리 지르고 저가 먼저 왔지만, 그들이 저의 이 마이크를 잡고 정말 저희 진심을 듣는다면은, 네, 그들도 언제든지 저를 따라서,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북한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들과 함께 내 네,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사실 북한에 선교하신다고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봤거든요. 북한에,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멋이 뭐 쎄기 있어 들어가냐? 그냥 박으면 들어가지. 그래도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북한이 어떤 땅인데 여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그 사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네, 정말 저 북한에 닿아서, 북한 동포여, 저것만 기다려줘라. 네, 우리가 꼭갈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 김수아 대표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김수아 대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또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만나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 주시면 좋겠네요.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섬겼던 이 열매들의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안녕하세요.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호프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매주 나의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각자 1마일씩 뛰면서 그 기록을 재고 자신의 카드에 적는데요. 이들은 승부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요. 상을 주는 것도 아닌 그저 꾸준히 달리고 그 기록이 나아지는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력을 길러가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는 특별한 약속이 주는 귀한 상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서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 되시는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죠. 그 힘으로 우리도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마커스 워십의 주의 길, 여러분과 함께 찬양드려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

나의 눕고 다진 모든 순간 주님 손안에 있어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힘이 되는데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죠.

항해자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찬양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우리 파이디온 선교의 찬양과 믿음이 없이는 히즈윌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내 믿음의 유산으로 루이스와 유니케의 믿음이 있음을, 그리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내 속에도 있음을 확신하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면서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의 귀한 열매를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축복송으로 나누는 찬양은요, 우리 김수지의 아가에게란 찬양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우리 태어나서 자라는, 그리고 귀한 시간 동안 아름다운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가 되는 선물을 받은 모든 분들께 함께 이 찬양 축복송으로 나누면서요,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찬양의 은혜를 나눈 이 시간, 지금까지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게 되었죠. 차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주변을 15분 동안 찾아보았지만 결국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곳에 세웁니다. 지금 차를 세우지 못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한 토막을 그 아래서 놓았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잠시 후에 돌아와 보았더니 차 위에는 주차 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 메모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주차 위반 순찰자입니다. 제가 만약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처지,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여하에 따라 삶, 인생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은 가히 영적 전쟁터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유혹의 지뢰밭을 지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치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희주일의 음성으로 첫 번째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부른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들으셨습니다.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에게는 베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베르톨도는 14살인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린 미켈란젤로는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는 스승은 미켈란젤로를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대한 성당 입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웃고 있는 천사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야, 이두 조각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었으나 하나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예배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 원하느냐? 어린 미켈란젤로는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박종호님의 음성으로 첫 번째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신영옥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큰 키, 큰 코에 노랑머리를 한 유럽인들, 이른바 마게도냐인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인이 유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애절히 손짓을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모습을 성령의 환상으로 비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시아의 길을 되돌아서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선교의 사역은 기도하는 일로 시작되죠. 기도처에 가다가 정말 유명한 소문난 귀신 들린 점쟁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점쟁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 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점쟁이를 통해 돈을 벌어먹는 그 주인들이 바울을 사회법정에 고소합니다. 로마 법관들은 유대인 따위가 도시를 어지럽힌다고 하여 몹시 매로 치고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둡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 감옥의 사건입니다. 그날 밤에 쇠고랑에 묶인 채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큰 지진처럼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며 쇠고랑이 벗겨집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하여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다 있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가 크게 감동하여 묻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의 사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또한 큰 기적을 일으켜내는가 하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요. 동시에 저를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과 종이 된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붙잡힌 사람들, 즉 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의 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고 또 자기의 말이 없고 자기 재산이 없고 자신의 몸까지 주인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박지현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주님과 같이, 그리고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어 들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가치관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에 붙잡혀 사는 여종, 영락 없는 노예입니다. 남의 집에 매여 사는 노예의 신분만으로도 불쌍하고 가련한데 귀신에게 붙잡혀 귀신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 얽매여서 사단의 종 노릇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점쟁이의 포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참으로 불쌍한 여인인데 바로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사람을 볼때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붙잡힌 사람이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란 신적 존재, 결국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이죠.

임나라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려고 할때 가장 우리가 휘말리기 쉬운 것이 물질입니다. 또한 성도의 믿음의 건전함은 바로 이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이광희님의 나의 등 뒤에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전통과 관습과 무력한 세상의 쾌락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가치관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전도에서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유럽의 선교로 자신의 인생 방향을 바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순종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왔다고 해도 악귀에 붙잡힌 여종 하나를 바라보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심히 맞고 감옥살이를 해야 만큼 고통스러웠으나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사랑의 가치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녀에게 귀신을 내어쫓아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랑에 미친 사람,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과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지고 매를 맞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붙잡혀 삶으로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찬송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감옥이 흔들리며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가치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서는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중심의 가치관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치관이요, 성령에 충만한 가치관인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요? 물질에, 권력에, 또한 세상 쾌락에, 사탄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띄워드리면서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예, 포항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막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것도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걸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카톨릭의 타락과 교만에 맞서 싸운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고 계시니 이제는 죄의 유혹이나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안색을 바꾸면서 고개를 저었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교만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교황보다,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보다 내게는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머니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놈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숨어서 나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라는 종교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말씀 잘 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가장 큰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더라도 제자인 나는 옳고 제자가 아닌 너는 잘못됐으니까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더라도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오직 우리만 잘 돼야 되는 것이지 너는 아니야, 당신들은 아니야 라는 이기심과 교만이 주님의 구원사역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뽑히지 않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초보 정원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마당에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깊이 갈아엎었다고 해요. 그리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잡초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이 정원 관리 수업을 철저하게 이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당에는 더 이상 나쁜 잡초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사는 마당 구석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야생 양파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원사는 수업에서 배운 대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도구를 가져가서 그 식물을 아주 그냥 통째로 파내고 껍질까지 까서 싹 버렸다고 해요. 이제 속으로 아우 이제 완벽하게 제거했어, 이제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주 뒤에 비가 내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똑같은 야생 양파가 다시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정원사가 스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스승님, 분명히 가르쳐 주신 대로 껍질을 벗기고 뿌리까지 다 파내서 아예 그냥 다 버려버렸는데 왜 또 자라는 거예요? 스승이 껄껄껄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파는 껍질을 다 벗겼다고 생각해도 그 속에 또 껍질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근세포, 구근이라는 그 세포 하나만 흙 속에 탁 떨어져 남아있어도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네. 우리 마음의 교만도 그와 같아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듣고 뽑아냈다 확신하고 아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돌아서면 깊은 곳에서 또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교만이지,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매일 살피지 않으면 정원이 금방 황폐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금방 황폐해지고 말 거라네. 믿음의 스승이었나 봐요, 그렇죠? 정원사인데. 요한과 제자들은 조금 전에 주님께서 나자짐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하셨고 들었음에도 돌아서자마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아서 금했습니다 이라면서 영적 교만의 껍질을 다시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말씀 한두 번 들었다고 내 안에 교만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언제든지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교만의 그 구근이라는 세포가 남아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러브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러브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사막에서 평생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보내면서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성자 안토니오는 수십 년간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도 깊은 경지에 이른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토니오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전 세계 땅 위에 사탄이 쳐놓은 촘촘하고 수많은 올가미와 덫이 쫙 깔려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 올가미들은요, 너무나 정교하고 빽빽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심지어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 밟지 않고는 지나갈 길이 없어 보일 정도로 너무나 촘촘하고 너무나 빽빽했다고 해요. 안토니오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주님, 사탄의 덫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촘촘한 유혹과 교만의 덫을 피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토니아야, 사탄이 쳐놓은 저 덫은 높이 뛰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잘난 체 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 높게 쳐진 것들이란다. 그러므로 오직 낮아진 자, 겸손한 자만이 저 덫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란다. 자신 안의 교만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자 외에는 아무도 저 길을 갈 수 없단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다 이런 높은 마음, 교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쳐놓은 이 시기와 분파주의라는 올가미에 단번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신 안에 교만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목에 탁 힘을 주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덫에 걸려서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덫은 위에 쳐져 있어요. 위에 막 뛰려고 하는 사람, 머리 탁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나갈 수 없지만 겸손하게 숙이는 사람, 엎드린 사람, 그런 사람은 지나갈 수 있다. 주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낮아질 때 사탄의 이 촘촘한 덫은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낮아짐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요한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금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면 주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집단에 속하거나 무슨 지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을 위해,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영국의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이면서 목회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지갑을 소매치게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갑에는요, 목사님께서 가지신 재산의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들어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오신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날 밤 일기장에 씁쓸해하거나 도둑을 저주하는 대신에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전 재산이든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전에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평생 처음 당하게 하셨으니 감사. 둘째, 도둑이 제 돈은 가져갔지만 제 목숨은 빼앗지 않았으니 감사. 셋째, 비록 그가 내 돈을 다 가져갔을지라도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음에 감사. 마지막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도둑질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언정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는 것이지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재산을 잃어버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도 모든 어려운 환경, 어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뭐예요, 이 나쁜 도둑,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구원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0: 유다지파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지선의 감사 위에 감사.
1: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유다지파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지선의 감사위에 감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전도자이신 빌레이 그레암 목사님이 한 대도시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대대적인 집회를 앞두고 그 도시의 외곽에서 평생 이름도 없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시던 한 시골교회 목회자가 집회 준비위원회의 자원봉사자로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집회 기간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 책자를 나르고 의자를 배열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가장 낮고 또 궂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집회 마지막 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앞으로 나오는 그 장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강단 위에서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셨겠죠. 그 모습을 저 멀리 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지켜보시던 이 시골교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동료가 다가와서 목사님, 고생은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영광은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혼자 다 받으시니까 속상해서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골교회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 기뻐서 우는 겁니다. 나는 이름 없는 청소부의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저분은 강단 위에서 쓰임받고 계시는 건데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저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내어져서 구원을 얻고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나는 빗자루를 들고 있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야, 진짜 멋진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내 그룹, 내 성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죠. 소외된 자리에서 이름 없이 섬길지라도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의 자리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사랑 이야기의 제자 되어, 옹기장이의 제자들의 노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제자 되어 옹기장이의 제자들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 앞에 타락한 왕실과 권력자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존 녹스가 노년에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침상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존 녹스가 이룬 위대한 업적, 개혁해낸 교회의 승리 이런 것들을 열거하며 칭송을 했는데요. 목사님은 참 위대한 자리에 서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다들 말할 때 존 녹스는 갸냘픈 손을 들어서 그들의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행한 사역의 대단함을 부추기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가장 행복했던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내 자리가 공고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 조국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 비참한 죄인인 존 녹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구원 하나 때문에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자리, 이 자리를 내가 독점하고 싶어, 하지마 하면서 독점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는 사역의 크기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가치를 잘 알고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진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은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곤 합니다.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도 하겠지요. 때로는 갑으로, 때로는 을로, 때로는 직장 동료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씩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아, 그럼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주변 환경,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지요.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존감은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자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 말이지요.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면 받는 상처도 크지만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자존감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자, 오늘도 나와 남을 모두 찌르는 그런 자존심 대신에 새 사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키나 찬양단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보내드렸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에는 우리가 참 그 넓이와 그리고 그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또 믿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지요. 오늘도 그렇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그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영현의 찬양으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서정이 부른 그날의 우리 알게들이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다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피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무인 음성으로 보내드린 선한 능력으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같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작은 어려움도 힘들지만 큰 어려움은 정말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 형편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주를 찬송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5절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몫의 고통을 감당하며 예배하다 보면 그 고통을 다 덮으시는 넘치는 위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위로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때 내 안에 더 깊은 깊이로 들어오도록 주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영혼까지 더 깊이 오십시오. 뜨거운 바람은 코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뜨거운 기운 그대로 훅 들어오듯 큰 고통도 영혼이 있는 그곳까지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고통으로 여신 그 길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의 크신 위로가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덮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땀내와 짠내 그리고 쓴내가 나는 틈바구니에서도 그럼에도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찬미 워십의 음성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안산 치리밥창단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옹기장이가 부르는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온 기장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베벌리 시아의 영어 찬양으로 빅토리 인 지저스, 그리고 아인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기 함은 두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어노인팅의 우린 주를 만나고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곡들로 함께합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예배 팀들이 있죠. 예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곡들로 꾸며드리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 드리고요.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팀의 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감정의 시간들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또 찬양을 들으며 함께 또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묵상과 기쁨의 외침과 그 다음에 소원의 간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팀 루버십의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오프닝 때 읽어드렸던 시편 84편의 성경 말씀의 첫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 구절만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좀 포근한 만남을 갖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다 못해 내가 쇠약해졌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장막을 사모하며 어쩌면 고난과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시나 보다. 그냥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게 안 끝나지?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제게 기쁨이 되고 실제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고 주님과 함께함이 제게는 참 행복이고 감사입니다라는 선언적인 선포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커버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

현재 신앙의 태도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 자신의 신앙 태도와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현재의 거짓말이 미래와 상관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왜 악한 짓을 할까요? 그것이 미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만 잘 넘기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것도 심판 날에는 큰 소리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면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는데 그 영화는 그 사람의 일생을 영상에 담은 기록 영화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신앙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한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밖에는 안 보여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밖에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알고 계신데 우리를 용납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보건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신발끈 묶기도 부족한 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빈들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고

참미 워십에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요새는 그 앨범의 그 타이틀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참여십의 재건이라는 앨범 타이틀을 볼 때마다 몇 번을 봤는데도 이렇게 이 제목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재건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고 또 주님의 허락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씀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럼 우리 애씀은 무슨 소용이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그 애씀 안에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원래 창조가 되었던, 지음받았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기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힘내시고요. 다는 모르지만 함께 중보하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공동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잔치공동체 다시 밤이 없겠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일의 달빛가스펠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은 잘 모아서 토요일 방송 때다 일괄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이 예배 찬양이면은 주일날 보내드리고요. CCM 곡들은 토요일날 대부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쓰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그냥 올려주셔도 되고요. 보내주시면 오늘 당장이 아니라 잘 모아서 한주 뒤에 방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또 준비하며 또이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과 달려온 한 시간이 이제 또 끝나갑니다. 오늘 주일 새벽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이 표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근데 이게 어찌 들으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과 초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가실 때,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감격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날 부르셨어.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어. 이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두 곡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 건데요. 윌럽의 회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피아워십의 찬양입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이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다.

계십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또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요, 가끔은 아주 시원한 소나기 한 줄기가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은 어느새 영혼이 가물어서 갈라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주일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은혜의 단비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또 복된 날입니다. 내가 가라는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생명수 같은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소나기 고마운 날.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한 줄기 내리는 소나기는 하늘이 땅에게 주는 가장 시원한 선물입니다.

마음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내려 묵은 먼지는 다 씻겨가고 기쁨만 타락해 도단하길 바랍니다. 네, 나태주님의 소나기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9장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 내려가니 바로의 실하이며 친위대장인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고기로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그를 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자기의 주인인 그 애굽사람이 저택에 있었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요셉이 자기 주인의 눈에 은총을 입어 그를 섬기게 되니 마침내 그가 요셉을 자기의 온 집 위에 세우고 자기가 소유한 것 모두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온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인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 곧 집에 있는 것이나 둘에 있는 것 모두에 림하였다. 이에 그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요셉이 손에 내맡기되 자신이 소유한 것 중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그 얼굴이 아름다웠고 외모가 빼어났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보내며 그대는 내 옆에 누우라 하고 말하니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내게 모두 맡기고 다시는 간섭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소유한 것을 모두 내 손에 내맡겼습니다. 이 집안이 어느 누구도 나보다 크지 아니하며 그분이 어떤 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레위인이 이는 당신이 그분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답하였다. 그 후에도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간청하였으나 그는 그녀와 눕기를 거절하였고 심지어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일을 돌보려고 집안에 들어가니 그 집의 사람들이 그 집에 하나도 없었다. 이에 그녀가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를 붙들며 그대는 나와 더불어 누우라 하고 명하니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그녀의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자기 손에 겉옷을 내버려 두고서 밖으로 달아난 것을 보고 자기 집의 사람들을 소리쳐 부른 후에 말하였다. 보라,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도록 우리에게 데려왔도다. 그가 나와 더불어 누우려고 내게 다가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목청 높여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그가 자기 겉옷을 내 곁에 놓아둔 채 밖으로 달아났다. 그녀는 그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겉옷을 자기 곁에 챙겨두었다가 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로 데려온 그 히브리 종놈이 내게로 다가와서 나를 욕보이려 하였으나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니 그가 자기의 겉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달아났어. 그 주인은

자기의 아내가 당신의 좋은 놈이 내게 이렇게 하였소 라고 자기에게 일러 바치는 소리를 듣고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붙잡아 옥사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옥사의 전 옥의 눈에 은총을 입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옥사의 전옥이 그 옥사 안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고 거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 행하였다. 그 전옥은 요셉에게 맡긴 일을 아예 간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9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러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땅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자자손손 대대 복 받는다. 그런데 15절 이하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고 가축이 저주받고 떡 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북한은요, 저주받은 것,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 않은 것. 고난 행군 기간, 김일성이 죽고 94년, 95, 96, 97 이 기간에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았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먹고 살려니까 대부분 누가 먼저 집을 나가겠습니까? 여성들이 나가요. 여성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시장에 나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올까요? 갈 때는요 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갑니다. 여러분요,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데요, 팔려가는데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일을 해도 소산을 주지 않는 저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 가고 맞아 죽고 뭐 살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배급을 주지 않으면. 그럼 그 아이들은요, 길거리 나가서, 그래서 꽃제비가 생기는 겁니다. 제 친구들이 그렇게 죽었고 제 가족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북한 어린 아이들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중국에 버려지는 음식물들, 좀 어떻게 이 쓰레기들만이라도 북한에서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들에게는, 저 아이들에게는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냐면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가 1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한산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나이에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기 전에 돈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형통하게 됐잖아요. 형통하게 강하고 담대 두려워 형통. 그러면 가서 국경경비대에 잡히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탁 전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전 그렇게 될줄 알았어요. 두만강 건너는데 건너가자마자 국경경비대에 잡혔어요. 총 개머리판에 머리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되어지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곳곳마다 잡혀 이렇게 이송이 되면서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신발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 보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줬던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뭔지를. 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해석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나? 아니면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이곳까지 왔나? 또 혼란스러움이.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올라냐면 기도원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될때 소문 넣고 테스트하잖아요. 소문 적고 주변은 마르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이번엔 소문 마르고 주변이 적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모세도 바로에게 갈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인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저는 북한에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날 보내신 거 맞으시면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큰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피를 맞고 있으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 있는 그때 구름을 열어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걸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무슨 정신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기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열려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언젠간 열릴 수도 있고 언젠간 다 같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한 시간 안에 응답해 주세요. 한 시간 정도 됐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구름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비치는데 그때 뭐가 믿어졌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그것과 동시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하나의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쭉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송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대응단에서 무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서류를 넘겨야 되고 이 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청진으로 넘겨야 되고 청진이라는 지역에서 단천이라는 데로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수를 이송할 때. 근데 이 대응단에서 넘길 때이 무산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다렸다가 청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류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시장에 가서 몰래 숨겨뒀던 돈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양말을 사고 신발을 사려고 이제 가게 매대 옆으로 옮기는데 깡패들이 북한의 쓰리꾼이라고 하는 깡패들이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우리 돈을 뜯으려고. 근데 이제 북한은 좀 법보다 주먹이 무섭다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이분이 양말을 사 팔았던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막아서는 거야. 야, 우리 친척이니까 건드리지 마. 그리고 집으로 피신시켜주는 거야. 그 집에 한 3일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 무산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신한계라는 여의도 순봉교회 월간 잡지가 있어요. 그 꽂혀 있는 걸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목사님이 쓴 간증책. 조지 뮬러의 기도, 오만 번의 기도응답 이런 걸 읽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했어요. 여기까지 멈췄어야 되는데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달라져요. 눈빛이. 이 아주머니가. 북한에서는 이 말을 들었다는 것마저, 신고하지 않았던 것마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주머니는 어려서부터 그걸 교육받은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도망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생각이 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무슨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북한 가서 경험한 게 뭐냐면 저는 믿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0.00001%도 없었어요. 믿음이 아예 없더라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말한 것마저도 후회가 들었어요. 나 이제 15살에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이런 모순되는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오더니 저한테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예수님 얘기를 다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저에게 충격이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저는 못 믿는다 했잖아요. 저주한 거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권은 미워해도요. 독재 정권은 미워해도, 악은 미워해도요. 그 북한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북한에 곧곧 복음을 전했거든요. 몇번 갔을까요? 북한에 그렇게 5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제가 개수를 세봤더니 16개 감옥.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가면 갔지? 오로는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면회 한번 없이 1년 8개월을 살고 살아나올 수 있는 건 오직 기적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다 잃은 것 같지만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죠? 저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전 밤을 새서 하나님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너무 충분한 거예요.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는데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그 탈북민들. 여러분, 물질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할때 자유한 겁니다. 그 진리는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분한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진리로 인해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도 말고요. 딱한 명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이 한 명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한 명만 제대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요. 말씀하시면 오르하야 하면 오르하야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하면 그대로 빛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카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 사탄도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에게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일,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낙심했던 마음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명히 눈앞에 있어도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죠. 스페인에 사는 한 여인은 무려 28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척하며 살았다고 해요. 가족들은 이 자매가 시각장애인 줄 알고 돌보면서 나라의 지원까지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앞을 볼 수 없다던

아내가 늘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화면을 보는 사람처럼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이 실제로 볼수 있었다고 28년 만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앞이 보이면서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참 이상한 이야기지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비슷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곁에 있는데도 바쁜 일상과 걱정 속에서 이를 미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가족과 함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33편 6절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과 땅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오늘 하루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시니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경배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목소리로 예수 사랑하심은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의 연속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거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의 양식뿐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너희가 공급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소유를 바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모든 게 예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 손에 안 들어가면 기적이 안 나타나, 늘어나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10배, 요 10가지, 요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배가 10개, 사과가 10개, 고구마가 10개 있다면은 거기서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띄워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손에 들어갈 때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인데 요한복음 6장에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제자는 우리가 지금 먹을 거를 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어느 교회든지 2억이나 20억이나 200억을 성큼 내놓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과부의 두 렙든, 가장 적은 단위의 렙든 두 개를 연보함에 갖다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여자는 자기 구차한 가운데 자기 전 재산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예배당도 질 수 있고 학교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한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희생,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여기서 기적을 찾아봤습니다. 저녁 때까지 도시락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잊어버렸지 밥 먹는 것을. 아들이 난 사람, 엄마가 도시락 싸줬는데 이거 배고프면 가서 먹어라.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 신기하게 보고 말씀 듣는 거 신기하게 여기고 먹는 거조차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어른애가 자기 먹지 않는 거 얼른 내놓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소박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그 은혜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올바르게 재판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아멘. 예부 체계와 차단되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강구하게 하옵소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유엔 난민 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우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복음 통일의 그 길목 가운데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완벽한 때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산을 쌓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걸음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깃발을 쥐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사랑하는 남과 북의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이미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전하는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선옥 자매가 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하는 편지로 바로 함께합니다.
1: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옥체 만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동생들 모두 다 잘 있는지요? 추운 겨울은 다가고 살구꽃 피는 따스한 봄날이 왔지만 고향은 아직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날씨가 쌀쌀할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건강히 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향 땅을 잊어본 적 없습니다. 부모 형제와 생일을 한 지도 이젠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매일 어느 순간도 부모님 생각에 웃음이 있는 날이 없어요. 아버지 생일날에도 생각하다가 일이 바쁘다고 문득 잊고 이틀 후에야 알았어요. 나절로도 많이 책망했어요. 언제 한번 아버지 생일날에 따뜻한 술 한 잔 부어드리지 못하는 이 딸의 마음도 정말 아프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내가 자식들을 주로니 키우면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산후탈로 허리도 잘 쓰지 못하는 형편에서도 자식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한번 힘들단 말 한마디 없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잠을 재워주시던 그 다정한 모습, 오늘 이때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자기는 지혜가 없어 밥도 제대로 잘 잡수지도 못하면서도 애들한테는 입사라를 더 놓아주시고 명절날에는 사탕과자도 자그마한 오지덕에 군사했다가 조금씩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우리 엄마의 정겨운 모습. 지금 내가 할머니 되었지만 그 어머니처럼 우리 애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보상되어 있지만 우리 엄마처럼 언제 한번 우리 아이들을 따뜻히 내 자식들을 사랑해 못 봤습니다. 가끔씩 여기 애들이 과일과 간식들을 샀다가도 6일이 지났다고 쓰레미에 버릴 때도 불쑥 고향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보지 못하고 전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 우리는 언제면 서로가 오가며 혈육이 서로 마음껏 그러앉고 얼싸안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 그날이 다시 오려는지.

0: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동포들의 심정도 다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런 소망을 헤아려 고향 땅에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주님을 믿고 산 그날부터 모든 일이 다 평안히 잘 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 늘 내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북에 있는 우리 부모님, 형제들도 모두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품속에서 모두 백성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 그날이 꼭 올 거야 말 겁니다. 아버지, 우리 그날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버지. 그럼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1: 꿈에서라도 보고픈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 고향 땅에 그 마음을 전해봅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선옥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유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 4장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그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선하게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순종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겸손히 격려하며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참된 은혜를 받아들이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도구로 이해할 때 비로소 성도는 참된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겸손과 사랑,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화평을 추구하며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이나 비방에 맞서 분노로 대응하기보다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판단과 비난과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삶의 본보기이자 지침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인내, 사랑, 순종의 모범을 따라 가정과 교회,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성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자세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지 않은 남편과 결혼한 여성도 있었고요. 혹은 이교도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아내를 갖게 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가정이 불안정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대표성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도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설령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내가 순종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 남편은 아내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행실을 보고 감화를 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행동입니다. 또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 큐리오스라며 부릅니다. 철저히 종의 자세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라의 순종은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반대로 남편 역시 아내에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이해해야 하며 아내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를 유지할 때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됩니다. 즉, 1절에서 7절은 단순한 가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적 원리를 반영한 성도의 가정생활 지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에서 22절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8절에서 12절은 교회와 세상에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과 선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동정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친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성도의 사랑과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근본 태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용기와 지혜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화평을 향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적절할 때에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의 삶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0: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혀로 악을 말하지 않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주변과 평화를 이루려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향한 간구를 절대 외면하진 않으시고요. 의인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합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선행, 화평을 실천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8절에서 12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 화목과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선행과 축복을 통해 고난을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구체적 지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3장 13절에서 22절은 의를 위해 겪는 고난의 귀함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해치지 못한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를 입는다 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성도를 물리적으로 해칠 수 있어도 성도의 영적 신앙과 믿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하며 선한 양심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을 모욕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선한 일을 행하다 고난받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그 안에 섭리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범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 죄악을 자기의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는 천사와 권세, 능력 등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에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을 견딜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선한 행실로 극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광과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생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죄를 철저히 끊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붙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말세의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사랑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일시적 고통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게 하며, 사랑은 성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성도는 개인적 구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며 고난을 함께 견디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와 억울함 속에서도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은혜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권면은 성도가 말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고 사랑과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며 세상과 구별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거듭났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할 수 있지만 그들의 조롱과 불신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판단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의미하므로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의로운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이며, 단순한 고통을 넘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보상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며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능력과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받은 시험과 비방이 선한 양심과 올바른 행실을 통해 선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세로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 성도를 성숙한 신자로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시험은 불신자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단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0: 6월 14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적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어제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5에서 10mm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평안남도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목포가 20도, 강릉과 부산, 광주, 제주가 19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17도, 춘천이 16도, 청진이 14도, 강계가 11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1도, 평양과 개성, 서울과 춘천, 포항, 대전, 광주가 29도, 함흥과 강릉,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제주가 27도, 여수와 부산이 26도, 신의주와 해산이 25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히 거하신다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31장,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통합찬송가 431장,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동 방주교회 황준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나 그 자유로 내 육체의 기회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종노릇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신 시간, 힘과 자원, 내 삶의 모든 마음의 여유까지 주변 연약한 자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각박하고 너무 분주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기회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주님의 선한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워크테인먼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 보면 그날 가버리죠. 예.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라. 또 게으른 사람들은 생각은 많은데 행동을 안 해요. 실행력이 없죠. 그래서 그 생각이 늘 허황된 생각으로 헛되게 지나고 말죠. 예. 또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왜 못하는지 또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잠언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하라. 전도서도 역시 젊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면서 뭐 조금 열심히 해서 잘 해보려고 해가지고 제 딴에는 아, 난 요건 내 인생의 트로피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기 선거하면서 보니까 그 제가 트로피로 생각했던 걸 저쪽 사람들은 다 트래쉬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다 헛되다. 또 내가 한 일이 오래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인생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라. 다 지나고 말면서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 워크, 일하고 엔터테인먼트, 이 재미를 분리시키지 말고 그걸 같이 해라. 그래서 나온 말이 워크테인먼트라래요. 워크테인먼트,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일하는 것 자체에서 보상을 얻는 거. 그래서 요새 직장은요, 제가 뉴욕에 가서도 그 맨하탄에 제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그다음에 이전에 트위터 뭐 이런 데 가봤는데요. 그 회사를 가보니까 뭐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막 다 해야 되고 이거 뭐 식당이야. 운동 다 할 수 있는 시설 다 있고요. 심지어 뭐 대형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팝콘 먹으면서 이 낮인데 그 게임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일을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일하는 장소 안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워크테인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삼아 일하게. 근데 그러고 보면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도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도 저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보면요, 노래 부르면서 모내기를 합니다. 이 노동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박자가 맞아서 이렇게 노는 것도 있지만은 일을 재밌게 흥미롭게 놀이삼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기왕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즐겁게 해라. 뭐 이렇게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죽지 못해가지고 아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일하는 거, 그건 진짜 일이 고역이 되는 거죠. 예. 매일 반복적인 일이라도 그 일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배울 것을 찾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평생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는 귀한 집 자식입니다.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형님들한테 팔려서 이제 애굽의 보디발 집에 종이 됐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이렇지가 않았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종 노릇을 하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도 막막하죠. 이제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부모를 만나나, 언제 내가 이 종에서 헤어나냐.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도 막막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아무 꿈도 없고 그러면 어떡해요? 자포자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살질 않았더라고요. 종 노릇 열심히 했더라고요.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종들 가운데 그래도 인정받는 위치에서 일한 것은 그의 삶의 태도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또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또 오해와 또 모함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은 곳, 죄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망할 것도 많고 막막할 텐데 그 감옥살이도 어떻게 열심히 잘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감옥살이를 잘하는지 몰라도 그 감옥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만든 환경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지만은 내가 그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을 바꿔야죠. 세상을 못 바꾸면 내가 의미를 찾아야죠. 내가 그리고는 그걸 견뎌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총리가 되는 이야기도 거기에 나옵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게으른 사람하고 일 중독하고 같습니다. 예. 놀이에 중독된 사람이나 일에 중독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일주일

행동이나 같아요. 이 전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손에 일이 가득하여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일은 한 손으로 하고 또 다른 손은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손을 다 그냥 비워놓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고 두 손 가득하게 붙들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일 중독된 사람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인생상은 한 손으로 일하면서 한 손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일과 여가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와 일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하는 자들아, come to me.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쉼이 균형 있게 나아가는 거죠. 사실 헬라 세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과거의 유교 문화 속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게 양반이고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그게 이상적인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게 일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주셨는데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제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잘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잘하는 일보다도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잘하게 돼요. 잘하는 일을 찾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우선 찾아서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아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해야 돼요. 일을 못 바꾸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쉼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평일에 일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평일에 여러분이 일해가지고 그 일의 열매를 가져다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그 예배를 통해서 올해부터 또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일과 예배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일과 흥미를 분리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면은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너에게 하라고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깨달아서 살아가면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까? 재밌어요. 저는 설교 제가 재밌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하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그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고역으로 만들어버리고 일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일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일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전도서를 읽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요새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하나는 카르페디엠, 현재를 붙들라 그런 말인데 현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다. 현재를 살라. 카르페 디엠. 그게 전도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살지 말고 미래에만 기대하고 오늘 희생하지 말고 현재에 살라. 카르페 디엠. 이게 전도서고요. 또 하나 축이 있다면 지금 얘기한 워크테인먼트입니다. 자기 하는 일을 즐거워해라. 그 밖에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 게 없어. 이 세상 모두 유한하고 지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 하는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일을 바꿔서라도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지는 상급이고 너희의 몫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허비하는 거고 헛되이 낭비하는 거다 하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년의 때 하나님을 기

0: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고 내가 하는 일 그 자체를 좋아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워크테인먼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9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못 올라온 고세주,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도요 다 함께.

0: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주고받을 때 말미에 데오 볼렌테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이었고 약자로는 DV라고 썼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매 순간 분처는 이 고백 속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치 마리아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환경과 다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40년 되지 않았던 일을 3일 만에 이루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날마다 지수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당연히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백대로 나그네 된 세월의 시간을 넘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바울이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끝없이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며 달려갔던 것도 그에게는 영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조용필 씨가 비련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14살 발달장애 아이가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그분의 노래를 한번 듣고 싶다고요. 4개 행사를 취소하고 조용필 씨가 시골병원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거기서 불러줬고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듣습니다. 굉장히 미안해하는 조용필 씨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작 오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딸은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눈물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요? 진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때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따님의 눈물이 평생의 번 돈보다 소중합니다. 2013년에 이제 기록된 신문의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멋질 때, 답게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의 사람답게, 영적인 사람답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가장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곳곳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나타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도 비치고 소금이 되며 예수의 향기이고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예수의 광고판으로 살아야 합니다. 멋진 하루,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동여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돈이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구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만드신 분의 것이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사람에게 제일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성도에겐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예배가 바로 돼야 인생이 바른 길로 갑니다. 혹시 인터넷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교회 가는 일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습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람의 걸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무려 4만 킬로미터를 걸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지구를 한 바퀴 걸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3시간을 걸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10년이 되기 전에 4만 킬로미터 이상을 걷게 됩니다. 실제로 한 번에 지구를 걷는 것과 매일 3시간씩 걷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일들은 꾸준함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생 왕성한 문학활동을 했던 영국의 작가 세뮤얼 존슨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루 3시간 힘차게 걷는 사람은 7년이 지나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은 거리를 걷게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응답, 매일 실천하는 말씀 묵상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믿음의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10명을 전도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는 일, 한 달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전도와 비전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당장 눈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 중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해 복음을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대학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여호와 하나님 노형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0: 1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주향교회 이길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여기까지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마음이 같이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가정과 여러 곳들에서 분열과 갈등이 넘쳐납니다.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회사, 지역,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특히 건강 조심하셔야겠어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사람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갖춰야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병이 없다고 해서 허약하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체력으로만 말할 수는 없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때 진정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록 기온이 높은 날들이지만 이 기간에도 믿는 우리들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해지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를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앞으로 11월 셋째 주까지 계속해서 녹색을 사용하게 되죠. 녹색은 생명을 더하고 번영과 성장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녹색은 다른 색들보다 많이 사용하는 색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계절에 사용하죠. 이번 주간에 창세기 12장, 로마서 4장, 마태복음 9장을 보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주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5년 전인 1931년 6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목사 안수식이 거행됐는데요. 이때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던 감리교 여선교사님 가운데 14분이었습니다.

감리교는 1930년에 남감리교와 미감리교가 합해서 기독교 조선감리회를 이루면서 교리와 장정을 제정했는데 교육자 자격 규정을 보면 남녀의 구별은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전 여선교사님들만 목사 한 수를 받았던 건데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딸도 1933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6월 14일 주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목사 안수식이 1931년에 있었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에는 성경통신과가 발행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인 1942년 6월 15일에 신약편과 구약편을 나뉜 성경공부 교재가 발행됩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에서 발행한 성경통신과라는 기독교 문헌입니다. 저자는 수발론 선교사님이었는데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교인이면 누구나 자기 집에서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였죠. 신약편은 총 12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재는 문답식으로 편찬됐습니다. 서론에서 신약의 구성 내역을 설명하고 공부하는 규칙, 입학 요령, 졸업장 받는 일까지 소상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초등부와 고등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편은 총 4부로 편집됐는데 서론에 이어서 제1부가 율법, 제2부는 역사, 제3부는 시가, 제4부는 예언서로 구분됐습니다. 당시 이 성경통신과 제도는 전국적인 호응을 받았고 정말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크게 공헌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경통신과가 처음 시작된 날이 1942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3년 전인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종교개혁자로 신학자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영국의 링컨셔에서 출생한 날입니다.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던 S. 웨슬리의 15번째 아들로 옥스퍼드의 그리스도교 대학에서 공부한 뒤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다가 1792년에 대학 으로 들어가 동생 찰스 웨슬리가 중심이 된 학생 신앙 단체인 신성 클럽의 메도디스트 운동에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1735년 동생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건너갔는데 그동안에 전도에 힘썼지만 시료를 못 거두고 1937년 2년 만에 귀국합니다. 그후 독일 경건파인 모라비아 교도 집회에서 마침내 뜨거운 회심을 경험한 후 모라비아 내 본고지인 독일의 헤르포트 형제단을 방문하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적 체험과 성결한 생활을 역설하며 그리스도교인의 완전을 설교하는 한편 당시 전 영국 사회에서 번지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대규모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 운동이 그가 죽은 뒤 감리교회로 정착됐습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 6월 17일에 출생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식이 있었던 기록이 있네요. 초기 한국교회 유일의 신학교육기관이었던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제1회 졸업식이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졌던 이후로 보통 평양 신학교라고 불렀는데요. 평양 신학교는 1901년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 마펫 목사님이 자신의 거처에서 두 명의 첫 학생 방기창과 김종섭을 가르치면서 개교됩니다. 개교 당시 교수로 참여한 사람은 마펫 선교사님 외에 같은 선교회의 리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개교 이후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1905년에는 재학생이 40여 명으로 늘어났고 1907년에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8.15 해방전까지 40회에 걸쳐 954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첫 번째 졸업생은 길선주, 방기창,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서경조, 이기풍 이렇게 7분의 목사님이셨죠. 이 7분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창설과 함께 장로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 장로교회가 태동됐고 평양신학교는 그 지도자 양성에 요람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평양 장로회 신학교 1회 졸업식

1907년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6월 20일 토요일에 이기풍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제주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썼죠. 1918년부터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담임했고 1921년에는 장로교 10대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1938년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구속돼 심한 고문과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이기풍 목사님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1942년 6월 20일 여수군 남면 우항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6월 20일 토요일에 강신명 목사님의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강신명 목사님은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세문안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죠. 경북 영주 평은면 천본리에서 강병주 목사님의 장남으로 1909년에 태어나셨는데요. 부친 강병주 목사님은 일제시대 한글 보급에 열정을 보인 한글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일찍이 개화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강 목사님은 1943년 숭실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한 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해 1938년에 졸업했고 1953년에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회사와 종교교육을 전공합니다. 해방 전에 선천 북교회를 담임했고 해방 후에는 영락교회 동사목사로 9년 가까이 일했는데요. 1955년에 세문안교회 제8대 담임목사로 취임해서 24년간을 시무했습니다. 1981년에는 숭전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1981년에 총장으로 선임돼 봉직하던 중 1985년 6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사람이 직접 갈 수 없는 굳게 닫힌 북녘 땅에도 국경을 넘어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통로인 복음의 전파인데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전파를 온 세계로 끊임없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극동방송이 온전히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숨은 영웅들, 바로 전파 선교사의 가슴 벅찬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송금도 없던 시절, 북한과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매달 100원, 500원씩 정성을 모아 복음의 물길을 터주신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 값진 기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대북방송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 선교, 특별히 공산권 국가의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논의 역시 뜨거워졌습니다.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콘텐츠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었으나 방송 운영에 관한 부분은 늘 운영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극동방송은 개국된 이후 절대적으로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팀 선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와 개인의 후원이 있었으나 미미한 상태였고 팀 선교의 의존도를 줄이고 좀 더 국내 교회와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기적인 헌금을 통한 참여의 문을 열기 위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후원 명칭이 정착됐지만 이에 대한 효시는 1966년경에 시작된 복음의 소리 찬조 회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은 복음의 소리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1966년 5월 창간된 사보를 복음의 소리라고 정했는데 자연스럽게 후원 회원 제도 이름도 뒤에 찬조 회원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의 소리 찬조 회원 제도를 보면 회원은 일금 500원 이상을 일시 또는 수시로 헌금하는 특별 회원과 일정한 금액을 매달 헌금하는 정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회원들에게 매달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우송하고 수양회에 특별 초청하는 특전을 줬습니다. 이어 등장한 것은 1971년 5월부터 시작된 선교 회원 제도였습니다. 한 달에 100원씩 1년 6개월 동안 헌금할 수 있는 회원 만 명을 모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100원씩 1년 6개월 불입한 1,800원을 신탁은행에 5년간 예치하면 7,000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5년 뒤인 1976년이 되면 선교사나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로나 CMS, 자동이체 같은 온라인 입금 시스템이 없던 때였기에 한국신탁은행을 통한 적금 신탁의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적금 종류는 앞서 7,000원이 기본이지만 이 당시 만들어 배포한 가입 안내 책자를 보면 140만 원까지 모두 14단계를 적어 놓았고 매월 불입하는 금액도 1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으로 정해 형편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정회원 이외에 1년 동안 1,000원 이상의 헌금을 해주면 특별회원이라고 호칭했는데 1971년 그해 9월에 정회원은 390명, 특별회원은 28명이었으며 총 입금액은 54만 7,865원이었습니다. 또 1972년 2월 말에는 700여 명으로 늘었고 기탁금은 12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9월 4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선교사들과 극동방송국 직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여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뒤에서 숨은 공헌을 하는 극동방송국의 여러 활동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극동방송국을 좀 더 이해하고 대공방송을 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0만 원을 후원해줬습니다. 당시로는 특별 선교 회원이 된 것입니다. 아세아 방송도 역시 1975년부터 방송 선교 회원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선교 회원은 특별히 작정한 헌금을 헌금하는 특별 회원, 매월 작정한 헌금을 보내는 고정 회원, 그리고 우표를 보내주는 우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방송 선교 회원을 모집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76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1977년 3월에는 회원이 2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송 선교 회원이라는 말은 1984년 10월부터 임경섭 당시 부사장의 아이디어로 전파 선교사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전파 선교사란 전파를 국내와 북방 지역에 보내는 선교사라는 뜻인데 당시 1분 방송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 원 정도로 계산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한 달에 만 원 헌금하는 회원을 1분 전파 선교사로 부르게 됐습니다. 1988년 말에는 전파 선교사가 단체 2,000팀, 개인 7,500여 명에 이르렀으며 방송사에서는 1988년 11월 26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회 전파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13개 지사에서 매년 한 번씩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실시하고 각 교회 홍보 집회나 방송사 행사 등에서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전파 선교사들의 삶의 간증을 담은 생생한 스폿을 제작해 전파 선교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나 자녀, 그리고 친지 및 친구들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신청했는데 그들이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간증들이 많아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파 선교사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이요 북한을 비롯한 북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수많은 전파 행전의 역사가 전파 선교사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온라인 뱅킹도 자동이체도 없던 그 시절에 오직 북녘땅과 온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달 100원씩, 500원씩 정성을 모아 은행의 문을 두드렸던 전파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흘려보낸 복음의 전파야말로 영적인 갈증으로 메말라가던 북녘 동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준 신선한 냉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1분의 전파가 살아나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이 위대한 행전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북녘의 밤하늘을 밝히는 이 거룩한 여정에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실천하고 계시는 장로님을 초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회장이신 오광석 장로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를 섬기고 있는 대표이장 오광석 장로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0: 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잖아요.
1: 네, 네.
0: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가요?
1: 17개 교단에 네. 25만 명 와. 됩니다.
0: 네.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1: 네, 또 그렇습니다.
0: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도 굉장히 클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축하드리고 또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단과 동역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은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장총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아멘. 네. 25만 한국교회의 기둥인 장로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신가요?
1: 예, 한국기독교 장로의 가리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지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1: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날 때에 제 나이 8살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성경학 때에 전도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외롭고 가난한 3학년 아이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각 학년별로 여름 성경학교에 발표가 있었던 교회 학교는 3학년에게는 말씀을 암송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간 제가 선택되어 말씀을 받아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 아멘.
0: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암송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교회 가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 아멘.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8살 때 아버님께서 천국 가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셔서 네. 우리 장로님을 잘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초등학교 네. 3학년 때 그 당시 교회는 어느 교회에 가셨던가요?
0: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인데요. 네. 김제 교회에서 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초등학교 3학년 꼬마를 누가 전도를 했을까요?
0: 저희 집에 이제 새들어 사시는 목공소 형님이 계셨는데 네. 그 형님 손으로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우리 교회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지내놓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 네. 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네. 키워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또 간증들을 우리 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29살 때까지는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29살 때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 대리점을 했었는데 86년도 삼성전자 대리점은 그 당시 가전업계는 상당히 부흥하는 시기여서
1: 네.
0: 그 당시 영업은 아주 잘 되고
1: 네.
0: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1: 예.
0: 88년도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칼라 테이블과 보급이 되면서
1: 네.
0: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서운 경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IMF가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1: 와, 장로님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을까요?
0: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회사는 커져서 매출이 100억이 넘게
1: 네.
0: 정도 판매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전제품의 일 속에서 주일 성수를 정확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회사를 정리하면서 다른 그 당시 이동통신을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동통신만 별도로 나오면 주일 성수를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그는 이제 음성을 듣고 회사를 넘기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와중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또 간섭을 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보았지만 또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가 그 당시 금액에 6억 5천 결제가 있었는데 그 결제를 못하니 삼성전자가 와서 대신 결제를 해주면서
1: 네.
0: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1: 와, 장로님과의 또 신뢰가 쌓였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겠네요.
0: 네, 한 10여 년 넘게 계속 신용을 지키다 보니까
1: 네.
0: 삼성전자가 믿고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1: 네, 그 빚을 회사가 대신 결제해 줄 정도면 또 장로님의 모든 자산은 청산하는 데 들어갔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0: 네, 그 이후로 저는 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1: 네.
0: 삼성전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은행도 제가 부채를 모두 안고 거기를 전부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동통신만 별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정말 충실하게

0: 하게 쌌습니다.
1: 네.
0: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며 또한 철야 예배가 계속 1년 360일 하는 곳이 순복음교회가 그 당시 네.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이제 금요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4시까지 그 당시에는 4시까지 철야 예배를 했었는데 순복음교회 가면은 9시부터 그날 5시까지 철야 예배를 합니다.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5, 6년을 그렇게 충실하게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나갈 때 다 물질의 복은 아니겠지만 저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1: 네.
0: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봉사했던 것을 하나하나 저금해 주셨다가 저에게 한꺼번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1: 와, 정말 사업하는 분이 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새벽 예배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수요 예배도 가야겠다.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금요 네. 철야도 가야겠다 하면서 네, 네. 예배를 점점 더 쌓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사업가 분이 계셨었는데요.
0: 네.
1: 우리 장로님도 정말 주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런 시절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매일 철회를 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다니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도 많이 충성하시고 교회 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0: 네, 그 당시 이제 저희 가리봉교회 최홍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1: 네.
0: 이제 저를 집사 때부터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양육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제가 새벽기도 나감으로서 한 6, 7년 나감으로서 교회에 장로로 이제 세워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부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1: 네. 아멘. 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사방이 막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면서 마음이 참 힘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그 터널을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헤쳐나오셨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네.
0: 특별히 어려울 시기마다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더욱더 깊이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청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그 어려웠던 IMF 시절에 그 사업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왔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하나님이 장로님을 업고 그 길을 헤쳐나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하시려고 기도 중이실 것 같아요. 어떤 사역들이 있을까요?
0: 예, 저희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는 17개 교단과 25만 장로님들이 연합과 협력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단 간의 벽을 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청년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돕는 일, 그리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국내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돕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들이 스스로 서도록 지원하며 교회가 사회복지를 접목한 지역 돌봄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있는 선교사 활용을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각 교단과 신학교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적이고 자급적인 국외 선교활동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와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최고의 교수

기준을 구성하여 장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한국교회 갱신과 연합 그리고 사회적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장로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로, 교회의 변화가 사회 희망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0: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 말씀 또 그 이유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제 삶에 힘과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0: 아멘. 평생 동안 장로님 손을 붙들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목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네. 내용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 그 외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 모두가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강과 사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장총회 대표회장이 되셔서 지금 어깨가 막중하신데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장총회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세계 속에서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라고 늘 얘기해 주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업하실 때의 고난,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는 그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장로님.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장로님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0: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1: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으로 당선되신 오광섭 장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암마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 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시네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2: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프랑크 조셉 하이든의 곡은 거의가 기쁨으로 충만한 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 또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지요. 하이든은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곡이 작곡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기쁠 때가 있죠. 처녀가 좋은 신랑 만나서 성취감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학교에 붙어서 성취감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진급이 됐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오늘 골프 시합이 있는데 그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게 주신다고 믿고, 아 내가 오늘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어떤 여자가 계획을 했는데 좋은 데 와서 여행한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그 자격이 되는지 참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고 그 생각했는 대로 성실히 이렇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장님의 이름이 한기암.
1: 예.
0: 그러면 우리 방송국의 한기봉 사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1: 아, 제가 육남일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에 위에 형님이 한기봉 장로님입니다.
0: 어, 여기 사장님?
1: 예, 그렇습니다.
0: 어, 근데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동안에 때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1: 형님께서 그 극동방송과 김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집안에서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참 좋지가 않아서 혹시 제가 우리 극동방송 옆에 있는 교우면은 혹시나 형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렇고 또 신앙심이 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 동안 물려주신 그 신앙 희생, 기도 이거에 비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그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평생에 또 이렇게 신앙을 주신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죄송함과 더불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0: 근데 사장님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휴 로스.
1: 예.
0: 그 뭐 무슨 회사예요?
1: 아, 그 제가 자동차 쪽에 그 자동차 부품의 제조, 물류, 그 운송 이렇게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물류기사 쪽의 이름입니다. 그 휴먼 로지스틱.
0: 예.
1: 사람과 로지스틱 물류.
0: 아,
1: 예, 이렇게 제가
0: 휴먼하고 로제스틱하고 합성한 게 예. 휴로스라.
1: 예, 그렇습니다.
0: 어, 거기 그러면 회사가 어디 있어요?
1: 저는 그냥 그 본사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 옆에 전국에 공장이 13개가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조그마지만은 또 13군데 이렇게 산재돼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 제가 한기분 사장을 남을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동생이 있는데 왜 방송국에 좀 데리고 와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도 그다음에 운영위원도 좀 참석시키질 않느냐. 뭐 자기가 가족 얘기를 한 적도 나한테 없고 오직 가족 얘기한 거는 조카 딸 하나가 아, 미국 학교 다니다가 한국 와 있는데 복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기암 사장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죠.
1: 예, 예. 예.
2: 그 일 관련해서 김정환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1: 이루 말할 수가 없죠.
2: 네.
1: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평생을 자라와서 이렇게 아쉽고 힘든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지은이가 이렇게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한 번은 저 혼자 해결하고 나가다가 형님 가족 식사 모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기봉 장로님이 아 우리 김장원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극동방송 오는 옆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딸내미 문제니까 다른 문제라면은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김정환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김정환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문제 이렇게 정말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0: 아니 예. 우리 한 사장님하고
1: 예.
0: 제가 만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내가 봐도 형님보다도 진국인 것 같아.
1: 아니, 절대 아닙니다.
0: 네?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따님 때문에
1: 네.
0: 극동방송 와보니까 괜찮은 회사죠?

0: 아, 정말 느끼고 배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요 예배를 나와서,
1: 직원들이 다 친절하고.
0: 네, 극동방송 직원들이, 저희도 제가 직원이 한 800여 명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 모범적이고 일을 잘했는데, 목요 예배 때 이렇게 보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극동방송 직원들의 어떤 열과 성의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님한테 뭐 귀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여정을 거치면서, 아,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또 계시구나. 또한번 느끼고 배우면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 극동방송에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은,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에 저한테 주신 어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 어떤 역할이 있다면은, 아,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1: 자녀는 딸 하나죠. 외동딸이요.
0: 예.
1: 예.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깝더라고.
0: 아이고, 그냥 제가 살면서 아쉽고 힘든 게 별로 몰랐는데요. 모르고 자랐는데,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딸 지은이 같은 딸이 한 둘, 셋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한없이.
1: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제 대학의 문제가 해결 못했지,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0: 그렇습니다.
1: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0: 절대적입니다.
1: 같아요. 예.
2: 그럼
1: 그래서 사모님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0: 아,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1: 예.
0: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좋은 줄 알고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심 좋고 대학 어디 나왔고 뭐뭐 하면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선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을 많이 봤는데 저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한그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1: 여기서 외동딸이 하나 낳았고,
0: 예.
1: 근데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0: 아유, 제 삶에, 모든 제 삶에 그,
1: 목표가
0: 예.
1: 부모님.
0: 아, 그럼요. 예.
1: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형제간에도 우위가 좋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 가족 모임들은 더러 하겠죠?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제사 날도 있고 다 모이겠죠?
0: 추모 예배 드리는 것, 부모님 두 번, 명절 두 번,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족들 전체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합니다. 예. 또그 모든 구심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일평생의 어떤 그 기도, 희생, 이게 근간이 됐고, 또 저는 우리 큰형님서부터 저한테 주시는 어떤 영향력, 어떤 기도나 사랑, 이게 아마 이 세상에 저 말고는 이렇게 크게 받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0: 아, 제가 먼저 본 다니던 이사가 어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형님들도 저 때문에, 제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근데 저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부도가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0: 승진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2년째입니다. 지금
1: 그 따님이 이번에 졸업맞는 현장에 가보셨죠? 엄마는 못 갔죠? 왜?
0: 제 아내가 좀 건강이 좀덜 좋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날 목사님 그 축사하시고 우리 지은이 이렇게 졸업장 받는 거 사진으로 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계셨으면
1: 얼마나 좋았을까?
0: 그런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제가 잘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졸업식 내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끔 또 축사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꽃다발도 또 잊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냥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니, 따님을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수심이 많았어.
0: 네.
1: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활짝,
0: 네.
1: 웃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더라고. 아마 본인도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총장님이 많이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이제 그동안에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번에 따님 문제를 보니까, 아, 그 산을 넘으면은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0: 제가 이제까지 전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힘든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신 그 밑바탕 힘이 저를 이해해 주셨고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결국에는 또 하늘나라 가셨어도 아버지 엄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졸업하게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에 의해서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든 게 기적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나 우리 딸내미 지은이나 저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1: 할렐루야.
2: 네, 청취자 사연 와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가 가끔 일상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자녀와의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눌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0: 채널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우리 사장님?
2: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 다 평생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무릎 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위에 크신 은혜를 해주시고 또 집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나갈 적이면 엄마가 또 무릎 꿇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찬송가를 평생 해주셨는데 하나는 저한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는 찬송이 하나가 저희 집안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한 4km를 걸어서 하루에 이제 8km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손이 하도 시려워서 아버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밥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소죽을 해서 또 제 밥상 차려놓고 소죽도 주고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한 5-600m를 누가 쓸어놓더라고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쓰나 했더니 맨 마지막 날 제가 장갑을 몰래 사서 첫 번째 낀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렇게 그 엄마는 장갑도 안 끼고
1: 맨손으로.
2: 네. 근데 그 저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장갑 끼고 있는데 엄마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7-800m를 스스로 쓰니까 땀에 그냥 굉장히 추운데도 땀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면서 그때 찬송을 엄마가 체구가 작으신데도 찬송을 크게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 주의 보혈은 그거를 하고 가시는데 예. 그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리 밑에다가 그 장갑을 제가 버렸습니다. 엄마 살아 생전에는 내 장갑은 이제 안 낀다. 근데 엄마가 이제 하늘에 소천해시고 지금까지도 장갑을 제가 못 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건 또 엄마가 생각날 때건 그 또 지나가다가 내 주위에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찬송가만 나오면은
1: 울컥하는
2: 거예요. 네.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1: 그렇지. 와도 네. 나도 이제 우리 사람이 wheelchair 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밀어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해요. 내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럼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자기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불러요.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적적할 때 찬송가 부르면 힘이 생기지.
2: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도 적어도 찬송가 몇 곡은 외우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잊어버려요. 네, 힘이 생기고. 네.
0: 하늘에서 어머님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 비전이나 기도 제목은 뭐 저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 희생, 사랑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걸 온전히 다는 못하겠지만은 제 딸한테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이번에 그 김정은 목사님 미국 일정을 처음 제가 그렇게 제가 해외 출장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강행군에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되고 그냥 평범하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기도, 희생, 사랑을 우리 딸한테
1: 전수가 됐으면 좋겠죠.
2: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극동방송

0: 부하 김정은 목사님한테 배운 어떤 그 어떤 선교라든가 그런 이런 거를 아 제가 이제 나이 말씀해서 죄송한데 60이 되니까 아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보람이 있는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또한 제 딸한테도 저는 그제 아내랑 딸내미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거 하나만 약속을 하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지은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영위하고 그거를 조금만 발전시키는 게제 기도 제목과 비전입니다. 그게
1: 네.
0: 답니다.
2: 야, 그렇게 될 거예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좋은 사위 들어와서.
0: 예.
2: 예, 할렐루야.
1: 앞으로도 사업과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0: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시편 104편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시편 104편 본문의 말씀으로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이자 또 경건절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익숙하고 이해가 되는데 환경주일은 좀 낯설고 또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환경이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환경주일까지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돌보고 또 우리가 다스리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어 주셨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다섯째 날 바다의 어류와 하늘의 조류,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유익한 걸까요? 하나님이 공기가 필요하셔서 공기를 만드셨을까요? 바다와 육지가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밤낮의 구분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밤과 낮을 구별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선물이자 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해 주신 세상과 자연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단어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의 자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라크. 인간에게 피조세계를 누리는 그 복을 주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착취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자원과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는 점점 더 망가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100년간 지구의 기온이 1.1도에서 1.3도 정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1도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지구의 기온이

1.5도가 상승하면 이 지구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있죠. 그 극지방에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서 빙하가 녹으면 뭐가 상승합니까?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몰디브 같은 섬나라는 2050년이면 해수면에 잠기게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205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식물과 곤충, 해양생물이 30%가 멸종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 폭염, 태풍, 이상기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뜨거운 경주, 올해보다 더 뜨거운 내년의 경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수시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동식물들이 죽음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인간의 삶을 무너지고 동식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무감각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하나하나 놀라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을 읽은 이 앞단락 시편 10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셔서 오늘 시편 104편의 전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셨던 것처럼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어 주시고 산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께서 뭘 정하셨다고요? 물의 경계를 정하여.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물이 더 이상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누가 지금 경계를 정하시고 지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더 이상 그 물이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밀물과 썰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다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놀라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은 이 자연 만물이 생태계가 아무런 의미 없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은 곤충 하나, 들에 핀 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섬세한 지혜와 존재의 목적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입니다. 만물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이 땅과 자연 만물을 내 마음대로 소비하고 내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무지로 인함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 세상 만물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의 나그네가 되어서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도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서, 잘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섭리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대하는 자세, 만물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 물이나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내가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한 주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그 실천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함부로 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형을 온전히 회복하는 사역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이름을 붙이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약 870만 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는 개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체부터 엄청난 크기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닷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바다 생물들, 열대 우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매일 살아 숨을 쉬고 먹이를 먹고 생존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이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루라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세계는 자동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운영되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과 섭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완벽한 생태계의 질서를 친히 디자인해 놓으셨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피조물이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쌓거나 내가 독식해서 다른 생물이나 다른 종을 멸종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욕심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한쪽에서는 식량이 넘쳐나고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질 정도로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는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안정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자연과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자원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척박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그들이 걷어갈 때마다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하루의 양을 걷어가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눈에 많이 보인다고 한꺼번에 가지고 간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는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도 과도하게 움켜쥐고 욕심을 내면 결국 악취를 풍기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 자연 만물을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알맞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자족하는 신앙을 회복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창조세계를 우리가 돌아보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에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창조하사 이 땅과 이 지면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제단을 적시고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서 그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오릅니다.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풍성하게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죽었던 것이 생명을 얻고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 물이 결국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생물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그 물이 다시 살아나서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헤엄을 치고 그 강물이 흐르는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그것이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흘러가는 곳에 회복하는 역사, 생명의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0: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환경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사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의 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았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회복시키시고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기에 내가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사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노력과 실천을 통하여서 이 만물의 위기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주의 영이 다스리는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